0: Sengiru kundu shibie nang zeng ka ni chedi shu. Shamla shibde nang tuen nam, zeng nang yubashu.
1: Nguyen lo ju tuen zui chita shibie nang zeng, zeng shi na ro na.
2: Zonye chi gui nyam nyong ta di cho, di bu di ne, chita se bor chi.
3: Sengiru kundu kun chung li zeng ki, ju tuen zui chita nang zeng.
0: Sengilengi, ting di ju tuen zui chita shibie nang zeng na, go ju tu, mang pen si tuen le ji le, Mangla Changwe Sambatsun Shikwebe Chamdo Chonggirki Chongshire Chusumla Dene Lopchong Lopso Dingsabta Dendi Chosu Gwende Dongwe Goro Nyantun Shukyi
1: Chaba Pupji Zaju Tang Ngumchu Zhenzamki Chukye Ne Chuka Hajan Topcha Chamdo Chonggir Chubeju Chukdu Guidong Khantu Shuden Ngwengo Koyi Kochang Shunba Kichuki Nyenshi Chimbor Dashindu Talu Jinda Shibara Zaju Tang Ngumchu Sogi Sagwansu Rinlu Jinki Jubgo Dashib Chelin Mala Ngwesu Jogu Tsuyu
0: 年些年娘娘去出香香的学话堂穷于卡桑来讲家七十七八通的月初地的年龙啊爹不赢是起初期年些了怎么总的写不堂空气出去及玉米车七十八七不不多及甚至七不七有康乐些呢七十八七不不没他出牛不七不没事财母路出街呢出路团别的我们明阿爸明阿爸呢女村女村年生修古地接下下 Kome kabara nanki nyeri nyansi ne tuyujik tu tuyen shin tu, taja kabara nun ting jikla, kangtu nuzi chungmin lamsing tatumne, chaymara minna guidong tupki yu, jishie.
1: Guidong kangtu loo yu chim-chim tu chosin zishi chokchung ki zidu jamta, jokre zhigun na, shungle kangki yikza lukam dun jesu, chamdu chonggi ki le chiba tu, rengi ki chajyo ngomar dine, mimang ki chitu si dun leji jokba ta, ngui jubla dine si dun leji jokba, shiba yin yin kangtra shikla simin la, jishie gib yu.
0: 당보 네트워크에 퇴사를 시작해 고르네슈나 제시를 제기한 다투 사자카도 카참네 유바 직도 롭종 제규니 간에 직도 교류 참도 종기리 제시를 주기 제시를 속중타 내급당 속중 특사 당부 로컬 중무지의 송도 제외 제당되네 롭종 롭소 유남 젠당 포변 젠라 군대 당유
1: 광매 추제 주바라 정예 정토 내배 편종 카메라 레지 체육 공시 슝례 토가 쿠심부르 교리야 지시 초중 슝례 칸토 터동 로웨 차치르 내예 조제딩 지저타 진쇼 망보 봉예베딩 양타베 시드윈 레지 따와 주바타 라렌더규 고르키 시진핑 키 남시에 내뒤샤 유바타 디나 뉴구마베 따게베 낭드윈 케진타 록준워 티웨 응은세 튜보나
0: 내급당 속중기 주장 순남 양종기 규시 이제 리지 치신 유바타 최초주방 용외 셰야타 로산년자 우장타오 시중조가르제 야르주용네 최고르두대진 공추 님으로 지자십실체바타 공무진실기 간에 세덥 주두르치기
1: 지실 발생도비외 루치 최고로 된자기 초간심미바라 적자정부니 권주의 최대이 참도총기 지시주기 주장 의주기 지도르다신 무디 카잔 딱다마데나 망초기 무코네 덴고기예 만초 지저 십시 야부체네 마타리아 미실라 쿄마락바치기예 지셰도
0: 시티 레제 따와랑린 따르원니 똥삼 식민바라 맹의 동용 창마 콩젠보그 무족기 손도팅니 뚜마르초네 체줍네 둔식 탁주 제지 양지실 제유 제마라 지중앙규
1: 참도 총기 멍시 주기 레체바 총미 김토 양시괴디 드루와숨 튕규체네 구지 친가키 니치디 최시르 치징 레게 차르괴티 친남바라 통진레 춤제 튕규로 통진 미치바타 시취티 구지르 통진레 튕규르 통진 미치바 망편 십슈티 토담르 통진레 십슈로 통진 미치바 소기 능추 차도레디네 삼자 둘렌타 튜잔도 괴디 젠지 십두르키 네 튕키 지도 카세도 당예
0: 니바 ngujubla dene tukurla talenzebe korne shuna yarza kumbu tuwe tujiksu mangzo katurto dwebe tita miksara jurgime. Markham zong, chuzen kashang lagyabshu chongzu shirim chokzeba kesang tishiki tope chakto tu kirene sabami shedong lakzam simbe rengu bangchungsu chokze chebar gyujing. Kongni, chamdu shirimki chokzeba nidong nige dunju tuyongayi chesik inbata. Kongki, rengu ngang gorgyu tita shibshu chekur shugyu ridin shuyu.
1: Nyinti chichuro. Kong bang ding tu gin zhu ngan dia ba ta zhuo ba dun ge ge kong ta ne guo xin kong ki ki zui dui ta men che lam di re da xue ne nian che zam zhuo gu yi yue ta jia ba ba xue na ga ma ni shu zam le guo yi me jie xie ba ta kong ki men ju gen ju qun yong la ke yue na nin ke ge pa men gan du de ji mi ren ka zui zi xu xu tu chung a ya zu gun bu tun le le ba ba

0: 제
1: 양타 시추 대회 갸양기 디포
2: 망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1: 초외 님주름은베 꿀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조롱치 인천리구 표외롱지기 상규 초대리체 상규 군대 군중 시부디시
3: 생글랭기 랑게기 슝나왕와의 응유강 침부시 자자기 정규식 제도
4: 집대난투 치게키 겐주 튠제 모저 제밤 양나 제주 바르 치게키 레데 남찬러 마저 제도 주바 소체네 팔라 튠보 정타 제바타 타나 컵루 게게 무간 시비 명아르 중의 튠제 티리 매징 제유 치자 창마 체진 주마샤다지 무제 제주 배 톡순 치로 다네 랑월기 침든 켄와타 멍외 된자 송경 약부 치규 저와 유제 제도 생일행계 랑종기 뷰루 수리 면주 직시 면주 뷰제 토동키 로숨키 차주 철시 라다 지구 추샤 시제낭튼 덴질 훈주라네 모드는 그제
3: 니차라 랑종종 면제 단동 주기 최딘 대단 우련타 면주 근송 주다 냠토 뷰루 수리 면주 직시 면주 뷰제 토동키 로숨키 차주 철시 응수 라다 지구 추대 종용기 뷰루 수리 면주 챔바라 뒤 로숨키 직뒤 각주 체네 면주 토담 초용네 첸덴토 당디 뷰제 된자 토담 춘진기 추제 토로 동규리도 다된기 로숨기 자주 철시 단동 지주 철 동화타 뉴바체로 동화에 타블랑 친분이 타종 제디 카직 제방알라 존에토 군디 동규디 지류기 맨주르 강카직 미에바소와타 메뉴의 미기 메나카지 장시 제바 뷰리 켄덴기 메나카지 리디 제바 맨주르 강카직이 민첸덴도 동화 십제 제린기 뉴바카직 체로 동화 제 제규리샤 대당 첩지 윤준 사르트타 면주로 제답 리틱기 뷰제 랭이리 가진냠투 진규 타용기 첸덴젠 조균탄 템진 냠부 제바타 뷰제 도담 첸덴 도동와 조르다 첸덴 도동와 제제네 면주르기 뷰제 겐린 덴디 지규리 가르기 펜쟁외 겐린 차지 랑균 중기 대쟁기 튼주르 님규라 슝륜 약바타 냠제 십실타 냠제 체주 랍동 람수 주바 메지바 시탄 태가르니 응은실의 꼭십소지 제답 제티 대규 주지 냠부 제바타 첩지 살라냠주 타중기 왕겐 카세타 대규 토담 냄보 토담 첸디 뷰체 겐리 윤진 구림 데마제기 푸벤 토담 말라 준주리도 생일엔지 랑중기 닝지 총기르도 이나 계지 손도시 초저도 시제 난투의 이시 양제라네 렌제소로 모드넹그리
4: 中华民马集团给客亲支部谈培养卷卷等为培养卷卷民马思兄姐给朝鲜南外语 黑马拉亚国为领地德姆阿巴提基罗尼东尼修资助略到顶别切居住尼内切接给尼帕拉宁这重给托尼居银行米塔仍穷看不起推尼阿内塔提给尼阿内给重振尼阿内塔推摩托穷这狂别起极度顶别清晰准给入规地登居协别居西人民内别居热度 生日领给就蒙西听起吞作忙不起沉达的没有随度其真郎团登记轮住了内目追能是
3: 페랑용 조명시 팀의 시도 중화라 샴키 지조 전주 시뷰 로니 뒤마라 댐비탄 두가 따라 토고 레군라 로허키 인연슈 퓨메베 지조 초베 토고 도담 수이 소지 제유 팀수 실송 페랑용 조명시 팀기 팀 따라 지조 전주 시뷰 민도 제미기 신진 제바 제바리 다딩 조명시 팀기 팀 따라 민도 제미타 신진 제바 제베 지조 전주 시부니 카소소로 페랑용 종 롭친 로마 페유 도로네 자샤사르트 최베 튠조타 페랑용 종 요고로 소제 튠제 레리 총조 페랑경종 작제 타이지전 류제 튼조 페랑경종 제주 튼조 제리샤 공기 지조 전주기 지조 전주기 민토네 최고 비밀 조과타 퇴중수 지조 전주기 팀이 토글 라게르키 마뎁타 부딥 탐가 제지라 비웨 니네 소이나 코미주 바라 교르두
5: 생렌제 지난해 색제 파르기 베르규 대부로 칼람 도마 샤르동 톱샤

0: 坦德尼恰列了佩别推最音乐熊兰跑拉过哈江马不有谁且咱看了我听见年参考马军班拉过铁赞当那肉拿铁赞拉过参考七步月不一呢恩剧人乐古肉拿
1: 也有天别国内拉过当那米呢那就从地里铁位应当推行
0: 顶家银行年拉过当那不一呢俺是他妈不记错铁位落地旁边容易谁
2: 那么给前两个呢从外宿特定期能推移的过足以了那给穷大郎看不上小不得来给了
3: 小不得来人家公司
2: 那给了那就空给你在那里啊给了穿那就卡路威金主贴给第十八了给了金主给扣油那么细给那大名这位我里啊但追寻能给卡路威连给你一生能归为恰地那给了给南西芒果节里啊，一节快递信息了，为季节托呢。你随着那送了给咱推荐那徐文英了。
3: 是是。
2: 那你空里在哪里啊？给咱推荐给金边个那子泉州那边能听开些些有这玩意儿给咱。
3: 是是是，他推荐的哪里啊？他的他南西的他的车队全部给推荐，顶着是那节。
2: 老
3: 他的顶着南西的路脱下来提不单是吧？
2: 嗯嗯。
3: 查查单吧，摸不着吧？啥子托？托不托巴了呀？看么差事情说这的，到底呢？卡罗巴这个熊人托了几对？
2: 嗯嗯。
3: 那么些了托哪的？一些那么托伊呢？第个那个的是呢？金主个人家个苦友，啥的拿了？那么些的做不差的，而是今年，那么些做不差的，而是那第一呢？做卡的结果是呢？卡罗巴，这个中间那边干的呀？中国规矩这边中间那边干的呀？第一呢？通家。通家跟你啊，这三五秒，这么个穿搭的，这是这怕去通亚大丁这个里啊，穿搭三五通嘛，通丁这个通家跟了国军全部要的是，你谈不起去，你不定他通家也不满意呢，俺说你通里啊，对这边路子那里水平，吃住有这几个人呢，今年差不了，女的也不有吧，
2: 是
3: 吧？加上吃住有这差价，咱们起码都面对的，因为呢，人家没去。제만남이는디나하자가가족하르스는뒤때베로멍구콜이야다직레네칼이야딘줄레즈딘데탁제다딘데탁주치베칼이야인데미딘데담모데송들랑고고미동제차부던디아니차주요제야고맵정직딱인데미동제안주고미디돌아주디아가족탁제제탁제세주주고주디삼바칼로베직차라동매바주고주고시라다매바차우단자주고단토마르바
2: 오지방
3: 르기라원장든내주사고야주비규진때도안안주직체내기짐주인연다바딱제나라가통도브레스네아치차와침부담베투주딘레질이야만주란고기체주요제디야오매바디네시고가리야차부디법두아니그车主有这个账目记嘛？对不呢？考虑为通过的，好像给社会要嘛
2: 是
3: 吧？
2: 哦，是完了。
3: 第一的多车接，那就的他接另一个的，那就的呢，的那大车大他就接的这个主任的这那个的青牛油。
2: 弄死
3: 他！那第一的第一呢，好像接全部接。
2: 哦，是完了。接
3: 单工作，隔壁呢，那我们也接，叔叔叔叔呀，电话什么接，顶嘴又不接。但某种有人不担保，我怎么爱什么是吧？
2: 哦，是完了。
3: 而且一个都是去年嘛，多年呀，结果的是国嘛。시군에된지야다다니었을텐데수수수수땡조이보다그냥뭐로로마고담브레직직갈수는염려요래들에짐죽을해주디냐로뒤뒤해볼지나쉬자유내줄해뒤갈수는들야갈수지요말이내가차뒤응할래요말이갈자零点七五秒是吧？
2: 이제
3: 직주주나리야짐주내줄해버리엔디디수수수수항사르와수수수수헌터수수수수이지마제봐是吧？
2: 是是了。
3: 肯定是他不了，等到这，他这，这，啊你，如果等阿兰就开始开发这块的时候呢，这，开始呢，你要跑不打，这弄得差别是你说的这里看一下这，你这个呢要主动啊，
2: 三
3: 六天，这段第一就，来这个我国啥的，俺就十几个呢，我国起码都不，你要是，卡路威拉不着呢，这第一日的个。 지금 롱뉴브 생이라고 다들 디나다 차부터 뒤 그 클롱 뒤 쉐고 간게 되도 나로냐 랑바 칸이 물어봐 학바도 먼저 타마 티 추고 여 말이 되래 나지 두고 된 뒤 카지 칼로브 카지 먼저 타마 티 그 동안 학바도 먼저 라지 랑고 카지게 두고 된 뒤 이제 제제 이제 타마 티 이제 먼저 야 잡다 먼저 나베 타마 딘데 코데디 좀 그거 와 저다 딘데 인도 먼저 또 수간 거 칼로베 줄람 자든 양매베 날 두부로 봐 자든 이제 좀 맞아 봐 두부리 저다 딘데 아라서 차버 착자다 딘데 다 단디 녀트린 뒤디다 급 딘데 지르 뒤인지 익선 난 거야 당부터 가려서는 두고 다 카카스나다 난고 조서와
2: 시시라
3: 수수군다 나로르도 거비네 침나든데 샤야 거비네 지베 구조든데 샤야 거비네 비게 구조든데 슈크든데나 샤제 로아 비게 즉 슈크든데나 모르 샤니 민도 삼제 비게야 구조를 샤 도와 연유레 미에도 님도 다르토 민도 삼샤 수수 템부치야 거비네 삼배월 샤야르바
2: 시시라
3: 어디데 제제 먼저 출고 갈스는 차부 첨부 당인데 아니 추든데 첨부 통인데 그랑 주고디는 비게 구조 좀 맡아 봐. 안에 미 저기 딜름 까버 봐.
2: 지질.
3: 학파도 삼바데 걸는데 삼바월 추침부 다니는데 아니 그랑 거디 야 지 님에 거는 님아야 님에 직다 당첨을 유여자 님자 맡아 유여자 삼바월 샤여로 봐.
2: 시발.
3: 계속한 게 있었나 보고. 학파도 먼저 쉬고야 질이었다. 지 차부터 뒤 먼저 지다 총조다 카셀이야. 차부터부터 이제 두개 첨부 말로 지금 말로 첨부 드는 게 비인데 가르스

0: 로트리 야고제 샤스네레 아주 정규치 모두 붙여제 가르신 디위다 딘데 날이야 미수르가 랑고 디 틸름드가 가
1: 가르신
0: 디야 틱세브 개비유자 천다 가유자 다가랑 샤니 얻다 정규치 모두 붙여제 던도 다가랑 지고 가지 샤제 나오 맹교 얻어봐 제 랩터 용아 대신이 가르자 요스 인소든데 딘는 것도 가셔다 뜻이 있어 만남이나 잡치부 된대 아니 뭐지 지 카세가 바르집제 마타용고도와 대로니 이선나야 저는 마담스나 제대로 제단이 나는 게 되게 좋고 해야 돼. 남실 된제 주고 샤야 관리야. 이 산업을 학바도 먼저 사자 카셀이야. 사워기 랑고 쪽으로 유지하는 봐. 먼저 랑고 쪽에서 지금 랑가 칠로 그 랑고 쪽 단다 랑가 나록 쪽 단수도 단라 나록 쪽 단수도 사워 단고래 나록 쪽 단시고래 칠로 수도 랑가 간디다 랑가 수 딜이야. 랑고
1: 지금
0: 디디니

0: 장중기 투시리 요셉시라 요래
1: 작자 법규제 되네네 학과 전부 손제 개뒤 잠바
2: 넘시 요메도 대회장 된제알 소소 지금 다 저기 넘시 컨디션은 랑고다야 요제도 교타위네 야고야마
3: 철수 모조고네 철지 요제도 조야 십시 팀지 조르
4: 기원 배드 개비는 시후 저르 체리
5: 자다가 넘시 대야 좀 줄래 저토양기 좀 자조지
6: 사초 하바티 냥원네 넘시리아 귤은 체데 개침부리
7: 예 정팀 처모 키라 5년에 강야철롱 컨테치네 이지 로피토브나죠.

0: 인가래야 파주 있다. 튠조 근데 치고 입니다. 튠조도 근데 치고 거래. 다른데 주기 라고 주고 어 저거 매나 아 비게야 슝기 주고지 직제 여러 슝기 비게 땜보 여러 슝기 주고 라기 세브리 디나 겐조 세브리 봐.
1: 된자리
0: 달라 케브레스 제제 비게 직제 여 제 대조강 지자 여러 봐. 제자 좀 쉬고 가르스는 주기 체모 저거 주기 체부디 도덤 체부디 가르스는 만족급이 도덤 당기면도 쉬 쉬어 봐다. 도덤 당기면도 쉬디 아란주 망체 야적 굽주 예준의 굽주부터를 가르치고 그랬으니 대중한 거 짐전 연다고 도덤 최고 위해서지라 꼭 삼루 당그를 하든지 라시아디 그래 등은 털이야 짐전 연다고 이 짐루 도덤디 대자 그 짐루 도덤디 가르치는 주디 주고디 조교라기디 십시 십제 차련 봐 주고디 굽자 간에 미딱다 루이 봐 봐 답변 사실 감로 주고디 굽자 미숨돼서 굽자 있는 미숨 딱다 주고 있나 가디 곧 주지 찾아 다른 주고 유자 점점 연다고 대가 들이야나 주지 찾아 이제 다양히 여말에
1: 라
0: 여말 뒤 도둑도 여말에 가르쳐는 굽자 딱다 대로 가디 미태블로 비네 아니 점점 연다고 대로 도둑지 그래 미다 잘라 님도 로비네 점점 연다고 도둑지 그래 뒤면도 주지 그디 도둑 선배 되는 건조 점점 견제 도둑 선배 딜이야 믹스에 내 차대어레스 자단 뒤이나 고난의 선배이나 딜이야 치자다 Rwa, todam, timiigay diliya khari, jik mima sishun liya, sajikaji liya, da shungu chugo matandu diliya gyurju khari chigo yume, jikje khari kudze chigo yume, ya nisa shuya da, dindregi ya shuyi piya sotu zhukang, nyinga tasegi dindregi shuyi kye gyuresi. Shuaji ne dhubo o chogu maresi todam shibuche, shuaji le dhubo o nyingi chugo mewi na, anganzu diga liya,
1: 你见得吃不恰松啊
0: 감도 주고 디 주고 언니 디지다 안전에 강가 예배 소체도 와 다 띵한 좀 빛이 샤비네 심다 지지 소치를 샤다 심다 지지한 좀 니마게 고비 그 때문에 좀 예배 이제 소치 심이 지지 다 지다 라킥 메와 고비 디날로 와 당라에 가사 가사 디날이야 뭐 하러 오셔 사디날로 와 라킥이 여마다 계산해 줘야 지지 강가 그부터 통해서면 와 자자 시민문구 대응도 지지 예적으로 봐 자단 대응도 디지털이야 도둑이네 지단체는 균교치고 디 마체비 있는 건조 지 주고 주고 엄마셔가 주고 디 주고 어디 찍네 태가시비네 주고 언니 체류보다 자제제니 야리야 응우기 즉 체시야 개니디가리야 선배나리야 기부제여 말해
1: 어 시시
0: 건조 가르치는 갈래게 니머르랑 같이 얘기지 TV에 지 보통 주고도 니머르라고 니지대로 산대려고 동아 야 집이 쇼를 쓰고 동아 당연히 기저 그때 결과도 좀 감나 주고다 좀 뭔고 업이나 주고 어디 응한 주 주베 주고 뒤답디부터 좀 대야로 봐 대야래면도 뒤 주고 언니 말에 뒤 니가 첨부를 뒤 시저자 하던 거야 말 뒤뒤 견주기 봤을 때 차야 말에 디 두고 디 두고 엄마 개디 리위나 탁주 체디고 여 말 개딩 안 매위나 디 미리 락하고 여 뭐라 차긴 딜려 말 두고 디 드스 뉴제 두고 어디 개디라 내줄하제 미털라 다스다네 미리 라야 거려 말다 제다 디디 아는 안 줘 단다 뎁 디오제 두고 저디 아 디디 비게 탁주 디 지디 뎁 디오제 여 말에 가세게 가르스는 두고 디 consumer 주제 중기 생이 소 셰브라 두 대베 두잖아. 아니 consumer 주제 뉴기 세 셰브레. consumer 주제 랑가간 줘야도 존예게 딜이야 진주년도가 예제 봤을 때 그 말에 라키 거 말에 진짜 중기 봐. consumer 주제 좀 consumer 주제 뉴기 consumer 주제 랑가간 야도 세제 배주 제제 단주기. 다시 시부터 가르치는 consumer 주제 동거 티규 인부터 딱 consumer 주제 다음에는 consumer 주제 동거대 건조문 주제 대규 임 대가로 동아 아는 아버지 건조문 주제 탁조 치토마소 그러봐 아 탁조디 지도 내주 첨부래 아니 카바치 과치 그룹아 직지 레벨
2: 호르방
0: 뎀 뜨가 쯧뜨 모르다

0: ཁྱི Tanda nyecha ti nali ya chik chugi ki nganzu chugo ta shungu chugi ki chik di nganzu chik chongye la sa sananda penjo sananda di nganzu gyayon ta zambuli na chana nganzu yugo chongyam ki sacha dindrechi ki dindrechi li ya di yorwa
1: tsangme
0: kye lin de yore chetan di yindu gigam na chana di chik yarab chundi ki chik dindja ki todam chesa shita yarab chundi ngane chik 유거촌점 체제 통계 즉 딘데가리아 사파동 다른 이자 있는 만족 공공원자를 리발링지 에서스니로 속에 양 믹스의 기급란에 딘데기 직장까지 디네 믹스의 유거촌점 통계 인사치
1: 세송아
0: 다디 이메 있는 안아죠 이 유거촌점 그 주거 디게 된장 안에 주거 디데 어제 디 코리오 디는 장마치
1: 구구열다
0: 디 가르쳐버렸더니 디 이장도 거두 지금 내가 저 주야 구자 치고래 다 도덤 치라 장마 치라 시디 추 이장도 내가 저 도덤 치고 얼봐 내가 저 주 구자 치고 얼 제단 디 인도 잡아 내가 저 지 주기 멤버 추고 그 주기 제 제아디 있는 내가 저 예잘 학과도 있는 예편제 찍려야 직 조명링의 남도 스니람 대미가 권다 치워야 내가 저 레세 직 자서 총가치비 농어적이 단다 지기 부담보들의 당직 쇼샹 전에 고태현조 세권다도 봐 때따스다 시디 도와야 직감로 주고 걸로숨기 주고 언니디나 집단 전에 구제 주전지 레디기도 봐 구디기도 봐
1: 러러
0: 아니 디 어디 가르스는 딩아라조 직 주고 어머주고 주고디 당아주 칠레가는데도 진짜 어윤도 딜라토덤 진이민도 딜라야 다 전화가 저 주고 오기 걔도 주고 즉 딱딱 맞대체 진주려 줄 하스나나 아니 이게 되 파르티 그래 이게 되 시그리 탁주 지금도 쓰기 간조 돌아다수 간조 김치슈 미린키스 시그리 안티디 안 만족하고 싶어 차대 요
1: 그렇죠
0: 만족하고 싶어 차들 저장 간조 내가 가지 내줄 하차도 아니 찾아 우체 최고야 싶다 내줄 말하고 나왔으라 맵체 쇼비네 디다다 맞대브레 자자니자 즉 토덤 지하 고조 윤두 야파 겁조니 야딕즈네 파메도 야주 되요니 즉 녀투 대변님 하잖아 또 대비 더뒤 좀 하르스네 즉 간나르 딘데 랍트 좀 톰베 랍타 즉 사지 칠로 랍타 딘데 포무딘데게 주거딘데 녀제 즉 바과 여인데 바연자 파바 칠로 바 삼봉원조다 파바 주고 오고도와
1: 노사
0: 즉 나라주 에서 직 솔람다 디규도 봐주고 오기 제자 디자처처 시자단 나자도 마소네 지금 어디미 대계스 님도 디미 어디부터 내라브로 와
1: 시시라
0: 두고 뒤에 조선 용유치도 하장의 야고 입에 설치 제지 집에니 지게다 오스도 다우질 시도 나스백도 와서 인선데 레고도 와
1: 시시라
0: 제단 대조 있는 두고 어마 저거 김제 가라서는 직내는 두고 뒤 믹스액 두고 임바
1: 라
0: 딜리아 직 부제리 디가리아 지금 마다바 니네 있는 디 다니디 라기 여러 여말에 로브존 야구 제 여러 제 여말에 그와 아주 디 된장원고 시제 신기 여러 지금 말에 숨내 있는 주고 디가 그 랑갈 클카인 건주문 주제 그거 여러 봐 고와인네 로봇 탑결 카카야다 고와인네 비게 카카지 구되니 밀랑가 백가 되니 그와
1: 이제
0: 이제 주 태용 거라 저다 디 인용 아주 인지 민직 주고 디겔이야 토덤 세워 마체비나 다디 토덤 제약을 양한주 계란이야 토덤 제약 탑시디 럭부 인스는 디텍트리 참부 민도로와
1: 스킬한 공개 매우 지참대야 단도 생겐지기 세바시오스가니 세바시로나 러 레이러 레이 샘포 감사
2: 감사
1: 러 감사 쇼부디 레이 첼 가르시위나
2: Lo
0: 電動三輪車機駕駛人機修管PR你去推薦。啦。但是駕駛人PR人的電動三輪車當呢,駕駛人機修管PR你去推薦。嗯。好了,哦,的。其他沒別,其他的電動三輪的甘露出過的,莫著外。嗯,莫著沒別。莫著沒別了吧?
2: 莫得马尔吧，哦呀，莫得马尔呢？的八卦日是呗？八卦日是呗？八卦日是嘛嘞？今朝就送的。对了。八卦日呢？八卦大莫得老个的，八卦个拉几个莫得当抽马的，莫得拉几个八卦当抽马的。嗯。这是唐伯的多些些句讲个年年了吧？对。的呢，开的单呗？你看那比你呗？甘露个，可露苏的单呗？甘露可露你成就单呗？伊呢？
0: 其他准备年代快干不到，头等大概都没见不到。其他这些来就落不着啊。开的头等，开头就叫干部呢。其他垃圾干部估计个嘞，人家我们年纪的年代等个嘞。嗯。电脑了，很多兄弟们他们打，男女们他们打，没事大概人家打你，差不多都是在那边的干娘，你们这样吃个嘞。嗯。实际干娘，我的头等没有了，这咋？其他比你们速度，比你们垃圾吃嘞。 比你们的送这两个给，卡路贝拉给的，俺们就啥都欧亚鸡巴，俺们谁不成交去？或者台湾人，我的拉给的，但啥都欧亚，我这马单都开始单出过来是呢，股价股嘛，就股价股不到，得有没没得单有嘞？股价就就成交单有没得，就至少得单有没得？啥都欧亚的，俺们就初中下去出国人不，是都按国出不去去。
2: 加欧亚去，我的把单也要买嘞，第二年别耽误了，第把批呗，啥都欧亚打，专门用叫车站单也要嘞，专门用叫个长安市人们，按照我们感觉，按照师傅，你看他们没得人工，他批呗，专门用叫车站单也要嘞啦，股价股嘛，结果股价股不到，用叫个追不落呀，没得的单也要嘞，看什么呀？哦，都是这不着，但呢，说不定还是呢。
0: 其他的没得垃圾送咱，没这么多单也没得，八卦单出个嘛嘞？其他开的单比呢？俺们年节的跑丢开来是呢？俺们干么？顾客都接个垃圾，干么送来些个嘛嘞？俺们年节我们年节的年多嘞，他那车站他就接不呢？甚至干娘他俺们就住不是个了吧？你们叫俺妈接不住个嘞？还是你们店主个嘞？还是你们住住个嘞？还是恁舅妈的？你们叫俺他住些个嘞？
1: 哦，都是年节的给泡用过的，这当第一段，第二就是三五块的，超嘛超大，菜系的三五块的，第二就卡路贝提那了，时间那了，提前那，俺看那个垃圾的，大概也会接不到垃圾的，他都没有接到过的，看出来。哎呀，俺那三五成熟哎。哦呀，俺那他家那。老，听说那他去来菜那修吧，他家那给那个卡西皮拉那送，那做垃圾他出过一日的，通过一日吧，给那。
0: 是。
1: 老，他之前你来参加修吧，他在那修电家伙了。
0: 嗯，是的。
1: 老，来参。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lung jo khazer ba chong chong ge shal khazer nobl khazer diges chang ju tan da ngaran ju tim ju to dam ju ga di ge le ya sagon yo re sagon che kon ju chitak shol ki je digel oyen leng ga chin je oyen leng ga da nim dol chita na ngure chita di nang ju che chita na be gyurim na lol ya ngan ju ngaran ju nin ji ki kar san nin jo ge di lene tsembe dinde chi je ding bar ge ge ge che che langa ga ni ya rani ya chita na ju che ju me ran di ge ko ju me che che bar ge ge ge ge ba nin ji ge bar ge ge ge ge deli ya chen ji chi gure ha ko ju me ran chita che ju me ran di du ji che mo jo ha ko gu yu be
1: 오즈발
0: 라디 코앞에 주 측으로 두고디 랑가 길림 가래 사진 건조 칠레가니 기 측으로 봐
1: 오즈발
0: 기 지정아 하고 좀 건조 오윤이가 저도 쳤어 그때는 하고 대어래 하고 저 주부 오고도나 아는 건조 두고디 이 아직 지금 두고
1: 나기
0: 유야야 간냐 근데 치고도 임돌이야 직주 제자 롭정 직주 마케니 그 다디 감로 두고디 칼로디게 롭정 근데 스테고도 이게 파르티브지 컨데스 체제 캡타 치고도 가제 예제 담블레 파르티브지 캡타 체네 딕 뉴브체요
1: 오 좋아라케
0: 또 체제 또 창매 학 구주자 봐
1: 좋아라
0: 다 학 구구여데 가지고 하고 맞아 미에 오게 있는데 나 가봐 연이 이제 미니 숨지 가발래 줘 이제 두고 오게 인도 가보죠 오게 있잖아 뒤 안주 지금 요거 삼주 어느 지그로 왔으니인데 다 동화 지금 안 주다가 정관수 뭐 그때 망조를 샤 안주 다 미 오게 지나 언니 처에 있는 다 지나 시기시처럼들 많이 침루기 된자가 롭진 진이 년 롭진 날로야 된자간에 도듬 근데 지금 유매 된자간에 익사 그때 지구 유매 레종원고 그때 지구 유매 봐 이제 근데 보고 유매다 처음 저 근데 롭진 이 나 지단전 뒤쪽이 조금 말해 내가 드리냐 그냥 조금 말했을 거니 아니 조금 말했을 때 미신다 초기 때 도덤지님도 응안조 뭐죠 가르래 사설 제제 응아주 오긴 렘나 아시기 시기 되게 되게 나로 나 수샤유 그봐 디인도 디게 도스 주제 네네 디 차산이 디게리아 가르스는 안조 코란조 퇴사 남규 조면에 남도 쓰니는 보더나 당직이 쇼샤기 권다가 디 당직 안에 다 유거 민목을 내려와 어디 주부 퇴조 쓰시니는 아니 안조 다 도와 맹가 고달스 신이름 딱
1: 제도와
0: 나라서는 몇 통부 동안
1: 주버서
0: 이게 또 가셔 딸 랑가 그 감 직간다 좀 미쳐디 그래 소리 100까지 되고 동안
1: 어제
0: 아 디사자 즉 전라서 디게리아 만조 즉
1: 진미직
0: 팀진 그 토덤디
1: 숙치 내
0: 유지사 숙치지 마셔는 된 이유 야마래
1: 어제 봐
0: 럽수 개제 잠버제 담이나 어스 제 치배면도 롭수 말아 저 테토야 마다 롭수 같이 칼로와 롭수 먼저 접제 남자 이제 된게 가르스도 롭수 다 부중하네 제 롭수 롭수 주 선배 롭수 제야로
1: 아바
0: 롭주네 롭수 다 요래 룸디 투리 룸디 롭수 참네 세티데스 롭수 다 요래 라도 가버나 롭수 다 니스라 세다 디인디 디게 토네 이니 인지 미직 익사 나 거야 레샤스
1: 세다
0: 디인디 디 토담 디이나 가르스네 주어 엄마셔 가르스는 땅 아주 주외 디나를 대장 아주 마저 그 뎁티제 대위나 개디케나 매와 아니케나 짐줄레 주통제 최소 졸라 담든데 이나 아니 데 미리르 말해 델리아 덴주고 바스 차단 요 말해 델리아 칼로베 칼로베 가르스는 즉 고라 자기 딘제질에 매잠 두고 딘제 녀제 가가가 소비케야 제 디지그 여봐 나 초비게 두금도 감 도스 마치 방아 도사미 도스 저다 땡어요 내 줄에 가지
1: 시발
0: 뭐요 내 줄이 다 제가 다니는 허진 허리로 봐 다 이내래 친다
1: 둥금해 봐
0: 뒤 뒤면서 된대리
1: 뭐
0: 좀 안
1: 끼라
0: 못 없던데
1: 봐
0: 허진 허리 부이딩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허바 내줄 하나 델리아 갖고 여보다 델리아 되게지다 긴저 라야 갖고 싶지 예수 계란가 갖고 그거 계란이 되나리아 주의디 가리아 또 제제 자제 침비나 아키나레 진짜 여보든 저래 제단 뒤동 아주 직감로 주고 지고 멤버로 와 주지 주고 멤버 아주 교회원에 도단 선배 되게리아 제자 디나라 진저리 교기리 진저나리아 디나고요레 아빠도 레고로 와 아빠도 레고 되게 다 직주 야고요레 되게게 또 전투조 진저가 되게 마델라 진저 럽송아 제제 가나조 다 진주 도던 주가 되게 쇼리 레고 레고 나리아 제자 쇼리 계제 Tos matero kina na beti na le sungro na slebi na roba.
1: Manzu
0: chita di na legu na lo le kye shayu. Manzu chita di na sishu na lo le kye shayu roba. Manzu chita di na labre na lo le kye shayu. Manzu chita di oyo linga na le kye shayu. Digu na lo le kye shayu. Ta manzu lega cha che shayu. Ani chikzu ma kiwi na. Ani so to de are. Roba. Manzu ka. Rengui ma se na manzu ka gu shu cha de are. A ka gu cha de jugo ne ju di na. 아주 탁주 치토금도 메갈 미래 지금도 아니 아주 돈 려제 되니 이제 저도 여러다 아주
1: 뭔가
0: 뒤대베 내내가 되도 이제 뭔가 유로 봐 알레 수습게 닝치자 아주 뒤대베 나 원부 존재 바과게 가르스네 접질 하면 그러면 나가네 주 오고 여러 봐 처음 뒤부터 라면치 줄라가 그것도 오고 여래 가지게 역시 닝자 대 원부 존재를 사 제 복동랑 거 맞대 제 피기 대제 피가 야탄 도고 하면 제 피기 거 하면 나 일럽네 그럼 주진데 육소로로 모닝 자르스도 산데 디아덕부 동안다 답답답 샤르다는 미기그로 와미 그봐 말한 줄때 그래 아니 기그래 아니 걔는 다 기차도 아니 가고 싶 차대어래 자다 디 긴지디는 도담 첨부 지고 그 레군 찍니 그 라키야 그 내주 말해 말한 줄 짐주디 있는 게 뒤대면은 튜모그 저버레스 튜모그 직조리 튜모그 된자리 튜모그 도담리 세샤유 자다 디 인도 디 토리아 참아 이기소 나로 나스
1: 런스키라 터치치
0: 아니 지지기베 로전 다하시기
1: 런러 터치나기라
0: 네
1: 원안주 팅디 짐주 테지시베리 챙기 남튼디나 수삼타가 샤고 키소 원안주리 채나 슈난기기 셈포보단 차조링켈이야 닝타브네 터치나 슈이 원안주 지메리 채나 양게 제용 링게시 된자고

那他们今年新鲜面送些电影呢？咱们农民也在那边筹备申请，赶紧面送些电影了。送些的如果云南天气甚至空气成名了呢，咱们最多收的。空气车间团里呢，二十八三级小车新鲜区呢，作用我们天气里呢，小白车呢，成的收益。咱们农民也在那边送些坑润电影呢，如果学姐送桌子去饺子熊乡林竹村诺康金溪，这路级别赶紧变去阳台，边送上诺布林，노블링 쯔 최라 김키 세르 집에 가니 빈치 용탄 디시는 양푸니 리젠기 조금은 용리는 피아니 레마원론데 난리는 리젠디 양토양 지연 매민디 송이 장기 올로스남 더블라니스 시나살라

0: 이나 公司给你的阶级去个吧，然后你个让别个跟着跟着去里面，你不让去跟着是那个那个里面是吧？你托你呢，他一再说了，这当别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工作点呢，专业去不认错了，姐姐，你跟着姐姐呢 디토리 있는 건지 주민 지역의 지구대 나무로 쇼고 유에서 봐. 이제 이제 다들 당사. 다 다와 주민이 니 쇼고리 있는 아니 공세계 지시야. 내내 다 근데 소리 먼저 편주 내내 지와 내게 다들 당사. 다 뒤 퇴퇴 버루 좋아. 다 니도 게임에 미스숨게 다와 시대 최전에 아니 공세계 지시께 내내 지구 민도로 진행 저 편주게 니 저렇게 좋아디 매수야 인스 다도 다베게 퇴퇴 다 dawa chungyi bichi nishu bobo ruli ina jisi kuraan che ta lene ki ngodi nga zo ding ding ke ta nga la ke toni kari tuende yuris na di lege di junda nga junbe ke nga zo dapsi chebe ke ngobo rwa kuraan ta dapsi chego kiwo rwa o dinja ki mendi jingme si ngon su leme di ke leon di ke leme ngon gyur cheje ngon su leme ni gyur bi yinsi ya ke dinja ki ngobo jing marisha ta di mendi zamba na jisi ta 주시다 공수 펜주기 제와디 내수 비니스 공수기다 다도 담버와 디스피자 바니 주시기라 삼자 중재 있는 아니 주시기 있는 만주기에다 탄데 디 동주 의원 팀하고 제와 푸샤 다 제와 푸샤 에기 경제디 이 담보 카레시나 디데샤 소문에시는 주시기 카레로 보여시나 공수 카베티 있는 친다 계제 제와 먼저 레미디 레거디 중국 유다 메레 이게 퓨즈 진동 따야 되는 침나로 미세게 대비 요리스 페이네레 고세게나 이 대비 되게 계제 주바 나타와 숨지지 계제 몬퓨니 다 내가 이 주다 먼저 딱시 치게 니스 카네다도 담버 받은 제 체제 아니 치아디는 먼저 침게 대비 제정 되게 계샤르샤 디 계샤르지 디다 마세비는 프랑케 빵바 소리 계베스나 니도 게미 니시시 선베체 니시게 지시 프랑다 먼저 된제게 진이 군이 편주게다 그와게 교계다 문제기 계지 되지 방가 되시 하다 이 나로로 주시기 계지 가도 치르스는 뒤뒤다 고베 나로로 뒤뒤 잡아 있는 다와 내내디 주고 위다 내디나 다시 제비 기름디나 다와 준비 심찬에데 몬트네 딱 양자 다시 제우도 그러지 근저 기나까 제비스 다디 나까 제야기 금제디 가르레스 계지 치샤 디딘제게 진미게 컨데스 링게브레스는 이 날개체가 경제대로 수술 하고 매베스 인제세 파 제가 이제 시장에 대면신 에 결론도 다 대시도 기본에 주시 가르스 워스는 다 군주에게 단다 내가 준다 안 준비게 다 다시 제가 규름지 요르와 다 교수 정도지 대나 팀다 계제 날개체야 되나 팀다 목표도 민도를지 아니 이제 먼저 이렇게 좀 조용히 해가나다 야 제가 규제 아니 군주에게 이 팀의 계배 체시 토리 이나 수술을 경고 가서 최대다 주동시게 좀 서지다 못게다 그니 기쇼스를 비자 다디 동주 의원 행하기 있는 지식이 저와디게 거체민도 우리 지식이 문법체 문표에 맞아 증가를 시도기자 다 증가 시도기에 증가도 증가게 타주기다 중대의 차례스나 지식 문화케다 다 주도기배지 지식이나 결교체샤 대마체 있는 군수디 무급체제 모두네 고림님 공도 진짜 공도기 중재되 있는데 처음에 간부도 지급이시야 지식이 한다 제시기나 모두네 약교시자 다 약교시야기 금제도 중간에 이제 가베스나 딜 금제 도수 자베샤 다 금제 담디 가베스나 교시기 나로 이거 차선도 공수문에시는 제시로 나도 당제 다 然后每个的军长嘛，准备到时准备去决定呢。打完中队很多，还是把打完营的，你们你是咋干？就当打完送信，人家去有东西啊的，看到呢，不然的，打都是当叫的下死。但是我是打到当叫那些地位呢，公司给军长干的呢，我愿这去，那么有意思。那地位呢，我有的，公司我那些人呢，天天去意思。那地位怎么办呢？还得我那些人呢，这些的。 그래서
1: 그

탐. 차롱기 럼뷰토 까지 체듀. 마웅비에 쥐람토 파지에 체듀. 안주니 우연한 진비에 환희기 멍뮌 타다 용수 세뉴. 안주니 지부서 동일의 교배 김희 양다 미지 럼부뚜비에 쥐미희. 俺做你接近给居住过营地，轻重给别墓落在南部县。俺做你接近给送给不行营地，狼群灭多你的穷米西。 俺做你接近给拉达瓦西营地，接近宁吉铁瓦多米西，俺做接近给杰瑞天波尔镇面，擦龙给追狼他们都送行。 俺最接近的热热天幕的下面，电团的牛股比重在你充满经验。

0: Namba Jumbati, Mala Digi Jumbe, Kayo Layogi, Situ Leje Situ Gruba, Kituki, Simna Seb Shingi
1: Singalengi, Kondu Centropatini, Goju Tu, Mangpen Situ Lejili, Mala Changwe, Sambatun, Sikube, Champu Tongirki, Jongshir Jusum Latine, Lobjong Lobso Ting Sata, Dendi Chosu Gundi Dongwe, Gordiri, Tingi, Jutun Zoe, Chita Sipin Nanze, Shuzam Takashi.
2: Lakto Kaba Yogosi, Dijine Sita.
3: 계급선류타룬주기커섭이에 Shurze longsu jene tiedong nyelam kandir zi cho. Kabar tari giga rizi qiri jigar zi cho.
4: Tudu sarbi, dungu gi kumja, dine ta.
3: Zidu denbe, pyonchong gi punyul, dina se.
4: Sengyuru gundu gundchung, sengyur ki pangzu.
3: Sengyuru gundu gundchung, sengyur ki melo.
4: Tari giga, sensi badi.
1: 本中龙城燕城连贯，特别龙城区。看看他的有些啥？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六七，三九六 군두선규타예갸소네군중노호린네켈르부선규군두군중레젠키선규군두낭첸생글랭게예시지급칸키제주치주체로동야롱아첸쫑아베차르구이라가첸제네뮤튼체샤십제난튼예시양젠라넬헨게소로모드넹그리
0: 제주 지급 칸키 제주 지주체로 동외 롱아첸 중앙배 철구일 거럭 가첸 주비 이제 잠디 자둔토 제주 지급체로 동외 롱아첸 중앙배 철구일 무둔체샤 가첸나 철구일 락다 지급 난구 야기 동외 터주기 시내 타경체내 제주 칠비키 체둔 차주 락다 딘섭체바타 셰주 제주 지급체로 동와 총소 제주 림보체바 레남 푼숨 초수 동와 제주 진우체로 동와 제주 코리오 레소 동와 럼루탄 시추 퇴구 찬도 동와 중미 제주 지급체로 동외 폭변 람수 퇴구 찬도 동와 제체내 벤주르 피게러 제주기 멍시 릉신기 뉴버 티외 레과 퇴발 체구바 된 유바타 가첸나 싱첸타 랑경종 태용 총기르 제카기 미마 시숑키 제주 지게치로 동외 폭변 람수 퇴구 찬도 동와 제체내 벤조르 피게러 제주기 멍시 릉신기 뉴버 티외 레과 퇴발 체구바 된 유바타 가치나 싱첸타 랑경종 태용 총기르 제카기 미마 시숑키 제주 지게치로 동외 터블람 추시 비야부체디 평화탄송제키 철구나 뒤에 미체 랭겐타 시추치덕 퇴규 야부체구배 랑체 된도
1: 생활행계로드투랑계기계난퇴기린타 투총례 갸제시타 청중 뒤 파샤 시브레난퇴딘지 흔주라네 무주능그지 예시지급강 생규르 슝례강기 진다 둔비에 최종한 인기가조 생규르 용자 총도 초신 예급 둠지주기 로드기 벤조르 정시 협다 제발이 정신의 응윤세 달류 로드투 랑계 벤조르기 능슈팅년 로드기 파르공수 쿠르규 제바타 퇴기 고르중 교부 파르신 내슈기 두법 지찬의 땜부 유바 소공 땜부 응앙 파르와 치조총둔기피주레과 군유사바종류로 폐기해친바 망초로 개는 뉴된충와 폐기기니시 균퇴응응유바리 집지락성개발식나 로드유토 예난기 퇴규지링당 고르통주로 치조주리구타 나동둔자조미시심바티 단자링공다라지나 퇴총발레 야자시자 둔파르두 로드유토 예주 퇴바라당 로리충와타 조레 댐병앙파르와 신뢰기 파르당 퇴총발레 야자순자 초파르유 솔레 퇴규 경류로 파르와타 直接苏军内力堂拉在托为苏军内力及批罪列不予罗对图也用其协军研究苏列帕尔当推崇不来家政阿扎西帕尔予协许内力电兵昂帕尔瓦堂听了协许内力空杯亲予罗对图协许内力及帕尔当推崇不来家政阿扎尼帕尔予在这场的母体家界当瓦堂协许西中中脚步帕尔予罗对图记住在这从所堂协许西中东帕尔罗推崇不来家政尼萨丢帕尔亲天哪协许西中俄帕尔罗家政阿扎苏帕尔瓦堂 총소 시종 외부로 야자직사직 발휘

0: ngwenso cherdong nangjin gyongnyur parwa ta nyozong chupje mutu leksu chenyu lodyu tu ngwenso cherdong nangjin tongboro goru tongjur chenyi shi zanga tang xedong chuge geju cheru simbati tyu chongba le gyaje chuju tang tengjung gu par yu bari singlenji jelu ni dong zedu lu ge yong jalam de chen ki yar sing gi den che gu chu du jibde nangdu yi xi yang jian la ni len ge soro mo de ning gri
1: tyu yu ni chu chu ring ye ring ki jelu ni dong ni shu zedu lu ge yong jalam de chen ki yar sing gi den che gu chu xin jin de dun be che jin ni ne jin de ge be che sun ju so jin ni pa ra ge yong ge jalam de chen ki wan ba dan na zhu ba mei tian tong ju ru ju ta che zu ji dong gi den che gu ta ni zhe zhe qian yong zhu ba mei tian chi che dong chu ge ni shu zhe gu gi den che gu ji 中国一个比较浪错过参与公司帕马普主的雨果塔习近三届雨果绿色雨果所让人所随开具点别雨果美国规制切不着帕马普主批国国坦参加加浪的前期年前的七十三万点把它七百主把提案落了初年落了九十八日期间加浪雨果铁七百四九八四四九间龙所借求度你说给句子这不理样子的区别门顶
2: 他做杨少的他在区里局长生活高速社会唐生一个人杨他失去这位杨杨的地步满足童年领域满心的表彰作为牛牛人们的关系给他了他的契机三十不得已全球龙城烟城领域学位龙城生活秋对的菜
1: 三九团队冠军谢不得谁？三个人，人家去熊老王为我看钱不起，咋着去正规学制度？现在南团一些杨家老年人家说了，我这两个人。三个被中国所从我看他中国行列我看中国组织我看中国我看在那些道前边行呢？你去请个别巧孙别插着地不谈提醒，记住这位研究所有的胸口从来我看七这些名托呢，我有个吃家眷呢。 一个家长阿堂，成军人阿托巴塔，落日电价永不家长阿银锁，一个通不与祖国去得给专门敲诈钱不嘛些，第二点呢，解决把这改进锁给制度前的局的，去给去解决团在我这钱吧，样呢，解决把这去给去来电南昌了，马叫钱都就不锁钱呢，跑了团不认得钱不谈，他呢可不留几个月，我刚西北明阿的军委团在提这美景，这月车站仓嘛，车站专门下大些。
0: 我在解决被托送去了当年，让我给陈东看望他，问我店家送给要不几句，让我有解决度。上个星期，让军给铁路苏里面就这些面就不再拖动去罗松去解决车时，老大就出现，是这两天，但是轮住了呢，我就那个谁？你瞧了，让军就面在大东局的，确定的当五连他面就跟送去他念头，铁路苏里面就这些面就不再拖动去。 로숨기 자주 체르시 응수 락다르 체고 속대 정용기 필루수리 면조르 챔바라 뒤유 로숨기 직뒤각조 체네 면조르 토담 초용네 첸덴토 땅디 뷰체 덴자 토담 춘진기 추제 토로 동규리도 다딘기 로숨기 자주 체르시 단동 지주 체로 동화타 뉴바체로 동화에 타블랑 친분이 타종 체디 카직 체방알라 조네토 군디 동규디 지류기 면조르 간 카직 미에바소와타 메뉴잉이 미기 메나카지 장식 체바 뷰리 켄덴기 메나카지 리티체바 맨주르 칸카지기 민첸덴도 동화 십제 제린기 뉴바카지 체로 동화 제체규리샤 대당 챕지 윤준사르드타 맨주르 제답 리티기 뷰제 링리 가진냠투 진규 타용기 첸덴젠 조균당 템진 냠부 체바타 뷰제 도담 첸덴도 동화 조르다 첸덴도 동화 제체네 맨주르기 뷰제 겐린 덴디 지규리 가르기 펜쟁외 겐린 차지 랑교중기 대쟁기 튼주르 님규라 슈능 약바타 냠제 십실타 냠제 체주 랍동 람수주바 미지바 시단 태가르니 응원실의 꼭십소지 제답제티 대규주지 냄보 제바탕 집지 자라 냠주 타중기 왕겐 카세타 대규 토담 냄보 토담 첸디 뷰체 겐리 윤진 구림 대마제기 푸벤 토담 말라 준규리도 생일인지 랑중기 닝지 총기르도 이나 계지 손두시 조절도 집제 난투의 이시 양제란의 렌제소로 모르는그리
1: 中华民办集团给客亲支部谈培养军军等委培养军军民办司兄姐给朝鲜南外局黑马来亚国为领地德姆阿巴提吉罗尼东尼修资助略到顶别次居住年内次居住年年爬着宁这重给托尼就隐形米塔人穷看不起团年内塔批给年内给重在年内塔 天梦托中这狂别起极度顶别清晰准给了规定等给协别局西人民内被局制度 生个林杰，专门是天气天早忙不起，趁着没有速度，骑着两团，等在龙柱栏内，我追那个谁。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기계라 쇼비 비리빈드 남아당 정리 사조 칼라 유베 베게 론진 생길 행게 구감사 나남초 사투엔 로서 담주 집이 리선 제와 가르치 말레체 조조 쇼케 벤주이 드링게 뜨제 디나 벤조 창도 동결 구루 동주 튜민 튜엘라 때네 정유 만족이 초이 차긴 리지 제비 거기 담니 저부 동기 입에 생겨서 생시 유부쇼 벤조 창도 동결 크럽추 구루 동주 만족이 세그 되선라 남서 로와 도빈 중도 침바마세 장신 제지비 지구 지제다 로제 뒤 안담라 투구 창위 최대 차부소 차라 차자 존존나 예배 먼저 주 초어 더지 준디 삼비 뱅유다 뇌베 뱅유 필게 로신 유발 처음부터 존재 거룩치 구루 존재 뱅주 용구 조니 열근 뛴지 매버 서규 유배 오제다 샤몬델레 소비 딘시다 유구르 자샤 임바리 구루 존재 튜미 텐라라 띠니 러유 먼저기 초이 차긴 리치 제발 존재 간다 토유 담세나
3: 다음마다 만다리건 저도들 판나사다 오트리 딘저다 로 레리 레리가 레이러 땅은 세 때는 이게 돼. 동서 산지.
4: 대한도 비도로 그러시소.
3: 어.
4: 대서수다 강보.
3: 강바. 강바라는 다 동서 다지지 레가테 레카로 큐. 어 어디 때 시설을 해야 돼. 달라는 게. 당신마다 야 돼. 공원다 전부 저 야고. 근데 공원을 자세 있고. 근데 던지리 때네 마세 단지 선도로 다 망소 다지라. 칼이 쳐버리. 내 로레리 레리 그노. 내 사드트 저저 당하게 배면서 했더니 치사책 되니 담을 해 놓고 이제
4: 어와
3: 때들이 먹을 게 다 되지 않아서 되식 내가 때리 때리로 실에
4: 때를
3: 어 때리 때리를 이제 딱가 공학할 자들이 되는데 거기에 되게 되네 공학들이 단소시 되네샤 어 맞대가 타야 돼 대신 돈 말아야 봐 동제시야 다 내 가인데 어 때리 와서 공학을 다 되도 이제 메리크 파치고 난 초카 자신아 이제 칼 로목을 더 먹으면 되나 레레 바울레 사우레 어떤데 칼레 바우니 칼레 시아그리 되게 샤마가는 되는 선도 사 대공이 어 미세케 공하다 신자랑 그리기 소리들
4: 허 바바바
3: 되는 되게 되게 샤만 되는 되게 선도 되게 이렇게 인가다 머리 다 땅 다 생근해 줘마
4: 아 야무 땅 이제 가고 조치도 가래 네만 인심지 땅 먹어 봐 또 지주 신 땅 먹어 봐 장만 다시다 나 디셔도 같은 저 요마르베
3: 요마야 어 따뜻히 요마 딱고 가사가니 신자스 밥 먹을 리파 제사 제 야무 땅 먹어 되도
4: 그래 봐 야무 땅 먹어 되도
3: 야무 땅 먹어 되도 야무 땅 먹어 와티
4: 아 아니 신백이 찍 요마 벤주 유보 사야 저라 또 제대로 믿어 가르친데 그래
3: 벤주 그 용바 사야 돼 땅에 쫓혀 생각을 저래
4: 신들베
3: 어 신가 Then both Tamma Kong, the Choma, that young again, Guru Trank, Shankun, the name Tokusinzo, the Tentarata, but it did, but it's in Jury Tying a Jaraho. What that did, the Tanara coined and Romunches among the Satala chair, Kong Choma, and the Pah. Then they saw chairs in car that they did, or Apollo Sachini. The name Pache de Munchesa. Tan Roma met with Totonomous, the Apollo Tatal.
4: I want to do it.
3: Monchesa de o de capelle apo capelle
4: apo capelle ya energy that drones ji yong kur yong na ma de jung do shu chep chi de
3: ya ya sa che do ta te gel chi sa che che jo gre o to se ta ji ji gle si to ko te lan te gi ta ta si ka ga ja ta pa che tong so pa la sa ma ma ze che re ji me li ka ga ta li ye je ro yo re te ne te gel na tong ra de go o li ka li de go ta ka ga kan sha de chi la li de da ho ye
4: Tere,
3: ordinary door, the Hindra Chesacher, the Chacon Tegina, that do the real, no Chacon Rele, Chacon Retal and Chachins of Bottom, the name Chinchada in a tap, a chock cottages, the Joto. Oh, the name Lipo Zubutrosa, the name Tango Chesosa, what the Chatsuma, the new Chesaka, Tango Chesogri. ओ कदेला योरखोया ओ तगेता जी चचोमा केलेकाली योरा ते तगेला इना न ता पेचे पोटा मो ते के मेसे मतो तला चांदो दा दौयो मन दा आगे चोंचेन दौयो मन दा सिजो ले दो ते सिजा टोले ताले ते के बे मेसे तले ते तगे चसा लिसा ले के लिसा मे चचा न टो बची ते जबो तगेला इना दोंग टा मो रीता हो हा नाउ कास सो दुरे ले ले चोगी साडी ती कास सो खचे ते छ जब तक ही लेने यामो टाम संतो ला
4: तो आशन चार चार दिन दिन
3: ओ चना ओ तो तुम रात्रि दिन लेना तो जो तो चंबो ते तम जो तम ओ ता लो चौंग ना इन्हन तुमसे नंग बेरो चिचा चले ले ले हो जरो ते ने मोंचे सा ता चेन लिंडर हो चेन लिंडर ते ते की ले के लिसा ता सा चियो की बता ते जब तक ल पाचे में ते मराल सेजी मसन पाता चचो करे ओ ते तसाली सा ते मे से
4: 干总部就在新北大好，哦，对对，打打打，确实就是在这边。哦，
3: 打打好对就说啥，这是刚给咱就说都有没呀？我们去推进的，这出出马了嘛？啊，对吧？这加工的给力呢，打的这个给呀？我们这么，啊，对吧？这装的只用可以有咱们的，哦，总在这个的，这打了就打这就给的，够了。嗯，这个人没买的那的呢，哦，做这加工给他买的多的，做这的哦，全部都给做打啥个？ 等等了，这都的。等那昨天呢，这做过的，他现在一个生的，现在在一个搞搞的，这一套的。等等，这啊，这做过的，他没想到交这个些呢，就啥结，人家了交什么的，怎么怎么样，鸟鸟怎么样的。他当我想说这些，那个的理财的，的呢，搞了这个呢，的把这个在大概的搞，搞是说，当然啥钱，总是啥钱交呢，对了，别的给人家这个理财的呢，对。
4: 要么他们学校的，这个弄那个，这个用的，他当都他妈老阿公的呢，这干啥来着？这干的，首先去做过。哦，对，老公总在这个那，都得么了，累的。我这里，我们说现在的民营多，我这里，我这里，这里这边老话说些是吧？哦，他当看这这个学校的，这些在这打，得么他们，对，我来呢，加工呢，这个这些在这里，老呢，这的。
3: 对，通知的呢，别的呢，一日啊，当个啥，再都忙到了，给对，通知收起来。啊，
4: 通知个，你说是讲不清的。哦，
3: 对对，晓得了，他这个中错弄的，他晓得个干啥，有嘛？跟这有道理，一个道理。嗯，这晓得了呢，过了点路过都搞丢了，这里看过了点路走的，这几个这些车啊，这是俺这些啊，大不大些一条路嘛？啊，对，要么他们。
4: ちょっと待ってね、俺。ちょっと待ってね、パニンチブンゼロ。みんなそう、なわかんで、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ってね、そう。おー。ちょっと待
3: Togi to jaka kutinin hu,
4: lederoga,
3: yorho. Tegi tisa tiga tori, ta tegi tanchi tisa gunsi tisa mbilindari, yaka yang omandari. O tenri dari dulindi se tegi to, tongso ni dong, tsinki jela.
4: Ah,
3: tenri tori.
4: Tabala ka sumya di tirwa, tongso kanga yako, langa yako, towa ji kori ni tozu yako tsangma, tangin jo.
3: Right. 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哦,咱们忙了 emotam do demotam what the literary or it don't you lena tache te ki che jogur de dolan to sul lena te te ta pa je chung sani pad de sal aga yo go at sa kal ana ta nga dang to ti ki che sa che lo ti nga un de aga kal lu sa ho to ta nga ma na sa kal lo go na lu lo ma go
4: si war war
3: ta ta nga ga a de go shin no so ta aga re de te ki kal kan lo and it demo dam ta da demo dam ya mo dam re na
4: se na se ta tron zo mang zo ji yong ge samle to wan jung do shu che chi de ra
3: o
4: ta ge ge zan de che de dang de ji de shu che chi de
3: ya ya ta na sa la ta thon ki da ya ta lo re re re thon ki ko lo re re re te ng mang ge lo ye wi ti ta lo ye le re ng ma lo me wi ti che chi de yo chen de mi o te ne son to la ta ba che ko Chasatya, chachin te oma hoxi. Ta tere kato ta chayin, lo nyama te la gai ngun gaad lo chiyo ndame chiyo chiyo leka tere chiyo leo na. Nyama te la, te lo te meisa, te sada ho. Mama te se ka. Ta te meisa, te ngama ta chayya kuna. Peishan, pingi, zilin, agi salayo, ka chyo re. Nyama re re sahu, sahu, khasa nyokho. Te tere, tere sa, tere ndau. Tere te meisa, oma ho. Atau, kasus juga tu, ni gengnya sangat nyu, ya nyu pisang tu, tu senkun aja, nan sah sah ni, cakap ni dah. Tapi kita ni logo ina, tapi ni ni cakap ina, tapi ni tak je. Mami tesi kat sana, ni dah jaga kadang cembur, lontis siji pun korai, soalnya nan kita ni, oh tang tongyang kita ni, korai rampa si yang ka, kasa kaga, dah lelau jatuh cesa cembur, mami tesi kat sana, kadang cembur. Then a gang gang girl Tajana, Gango Tanji Latini, who chasm, oh, my soul, he the low chair, tone, and tone what they do here today. Oh, Lord, ah, then Zamaka, Ta, Tawi, Tanji, Zilin, Agi, Tanji, Yat, Tadu, and Tadawal, the Lord Alan Yatia, says on Tarato Hidahoji. The game Tanaji Tonging, the teachers at your moment, they say, and Tedda, yes, and the room, as he says, man, and Jack. Tene rong kyang ke gharan mari, karo chu gharan gharan mari de, ande ta kasa kaal chen yon la de, mreng ati nga dog no la sa, ande che hiwa jiri. Chinti da kola de kyo khe, te rong oma te se ke, sa no tere kodo.
4: Anse le, ta chik, di ji ke tsua, tsua jibu.
3: Wo.
4: Tso na te, di yon aya di chuk, si ji sambi ke
3: jingi. Wo, ta si ji sambu kade re ho, mo se te, si ji sambu te kade me na te, tele te kena ong to.
4: Varu
3: varu varu. Ngomate singa sanu tri to sanu tri kung ezise se ma rung tri sanu kung ezise ma tri chado ho.
4: Rwa rwa.
3: Ngoma?
4: Rwa. Ta chi zidu de bi xiang rong si es rwa. Ta di chi ben jo ke so cho ko tra ke bo ma yi ba ta chi nga zu di si rwa kar sa sambe ben yi da ngwe ben yi rwa.
3: Ore re.
4: Ta chi sambe ben yi tel an ke na zu chi tong zu na nyu do ro ben de chi
3: rwa. Sambe ben yi zara sambe ben yi ta nja do nja pa ta dara mi sambe ben yi te ki chi sa tel ta nga ve to zo no la che zo kuri ta Mansolina, da Chadok, Drinchen, Drilla, Ari Chassis, Tonina, Chadan, Jesus, Chagata, Ron, Sol, Gitang, Ronda Tayana, Tombu, Tudan, Caldele, Tinibakal, Tundangal, Sambakan, Tripusujika, get it colly. Then they get chassis and buy a Richesa Chagat and turn the poison dealing that Manto Tangil Sondo, Judaya Muzo. Then it's a consul Tangil Sondo Judea Mumma, Jizo, Demand,
4: all
3: the Duroka, the target is Archa Pata, Yamoma Jay, then the Dela Yamio.
4: Ah, Mr.
3: Samuel, you do ship, oh, you do ship, Mamma Dinata, Ladana Dora, the Monte, Chazogri, the Nutsa, the last upon that, then the Mitchell Jim is the last same that just carried at the jolly. At the Honte Hill, Miss Chay Melly, Dama Chedina, Yamuma. The wrong go, that's a debut in Tokyo legally. Oh, that's soon enough, young enough, that just a check tailing. Galicia doctor, I am more the Jerola Jacob, who's a pindolist. The demands all a pindic legate, Jay Setanka, some tola pindic legate, Yamamas Terusina, that wrong doctor. Te chek tala san, tene rong rana nong kano, yong kano, se se ma son. Pache ee zato tsu shek ten da tala. Nima takpa re hil, pache ee zato takka loo sen kuli. Gan san tere, tau. O, tere zato, ta yamo ma tere hil ruk shi na. Ta nga tisa kali je se tok tiki jen du kura hai. Che vi san, nga sen tere kya do.
4: Tome san di ma chi pa, jitru cha do kur je. Che lu ji sin ji, ta che tu.
3: やちゃんもじな、そして庄子満足しゃんでしゅや。お、たんがさんのてりきょでてちゃ。お、てりでまんそたんちりな。だだ、だれかそじりだ。たそんとこちゃちゃやちょちゃ。おいさ、てりれどもせ。お、君ねみかてね。お、ちゃじょくれた。まんじゃさまていさじりなれ。てまんそれてね、いがよしゅしやとだ。ただちんかたんちんだめちょじやるこげ。で、お、てきたちらいな。てしじじぞじめと。あ、れか。
4: 当地来个来人呢，这上头个一起，谁谁马上得力就好些了。啊，对吧？我这里阿妹的。现在马祖地区了，可是嘞，啊，人呢错就好吧，地铁了跟这些呢，装的。啊，人呢个做了，人呢啊。啊，人呢。小朱一年着，这个结果不一样，了吧？是。今年这个可是嘞，啊，民间的水军给人呢，娘不拉说民间工人呀，这这就要吧，这个家里了跟着哪一呢？哦，他这个。
3: 当然，你去听人家下个呢，当当吃，老早的，一面的，老早，他妈在吃的，老早干啥？哦，对呢，已经过走了，给他们打小便，对打小便吃的呢，干是说了，兰州这兄弟也是的，对，全部吃的，也给你吃饱了，对不？过来，我昨天兰州没吃的，这里来留给的，这里来给他吃了呢，但老早了，打算那个去弄打，哦，牛没得用，老早没弄。
4: で、ギパナ。おまれ。ああ。お、そうですね。ちょっと人、ちょっと、ラブラタンやってるわ。お、で、で、で、人に来てね。で、で、だ、人に乗ってて、ペチャゲン、ロングランチャゲン、見てせけたにボリたんじゃばらさん。で、ロングランチャゲン、た、ま、ま、そう、そう、そう、てりてくの、そう、てんがロランランドマニョ。ああ、そう。で、で、で、じゃけめし。じゃえめし。お、て、て、かもなもて、ごちなばさん、うちなばさんで、ね。
3: 롱을 받지도 통수라지 많이 난 제 받지 대 모두 반조 모히도 당할 내수 대리지 더 강아들이 세심해서 따뜻하게 되는 롱을 르네 맨지다가 알아 됐다 강이 나무 좋더리도 못해 대 대미가 무슨 대 대레레 대 반조 배지 통고나 내 제사 제가 되는 다 르네 대 간 로기다 오지 알아 어르네 티가 롱 로글 대 르네 티가 되는
4: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3: ダメチョチケタナがてげんでチェシュシュシュダンゴでこそセミチャ。はいはいはい。ほんとだ。だしそうはでだけよろわ。お。そうはちゅうろわ。でや。あのてがのちまぞちかくちょとちェシャブとちょってやんのてんでちてじんかかち。のすいじゅんぐりにげシェシャブでやんでだちよろわ。うん。とつだちてちよろべたちょんじゅなすいでよろべ。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だんげてげてせごたちんダメチョチ。せんじょろ。わわ。だてげのさんげ。ほんとげでねだてんダメチョチ。とわ。
4: だちゃやなとはそんちょ。そでちょ。そでちょ。てってげたんじゃけせごべ。わってげちゃちゃいだちゃ。どくりがもれんじゃほいせ。ああいや。ほんてれんじゃ。あねちょこてずちだんじゃん。てじんでるぴがあるべ。やんちきちだんきて。まぞちずちやちき。ゆきざぎあげてゆずゆきよるわ。うん。あんちぐれさいなてずがんちょべや。

0: 뉴뉴슈 차제 다 찍든 이 좀 심해 텔라 백원스도 근데 자게로 지금 구벤 세다 건데
1: 구벤
0: 같은 데서 다 지도다 뒤찍라고 그래서 찍이 요거다 달라고 코피하라고 다 신다 자라 친구로 지면 나더냐 야소야 알아 니마 텐데 저다 소다 텐데 저도 못 뒤야소나 뒤쳐부치다도 다 빼자 이미는 찍라고는 휴얼직라고는 러지로 좀바부 뒤 뒤면은 희지 지금이 뒤도 말디 하정 공부 뒤고는 빈닝스에 대해 가르 코라 대야 제주도 지금 가르거든 만들어야지 능무 시한다 말아 능무 시한다 다지 가르 만들어 소대 능무 차시하는 소대 능무 나도 알아 다지 구유스러 요래 지금 와 당가 요래 신다 규제 그랬다 나도 알아 도저 바시 규제 코레 모두 없다 대가네 아직 심주 제제 지 계절 뒤지하면 요지 코 초 먼저야 계절로 개대해서 휴휴요 말아 다 그 직 배차시하는 규제 당가로 직가를 차시하면 디리 뮤치 다리 다 디리 뮤치 뮤리 다 디리 뮤직 디토로 뮤직 휴직 잡게 좀 돼야 뭐 다 빈인 나라 차셔는 안 담보 거라 간도 휴소다 니마 보여게 빈유 디간에 담보 거 빈이다 뮤시 디간에 담보 보여 휴고 나가 디간에 디 낙제 빈이 디간 지인 좀 낙자디 낙자 옛날에 소태만 보도 걸 표현이 뭐 다티 낙자디 낙제 다 그래 소태라 그래 휴고 낙제 낙제 낙제 다 이제 내 소 다티 표지 이그라간 자셔는 익숙돼야 김주자도 와. 아니 이 익숙으로 김주자가 디가라 뒤럽디 빈인데 행배 뒤럽디 강이 휴군 소재라대 낙대 소재라대 디가라 이기치대 다 익숙 근데 뒤거래 디가라 이기 익숙 근데 집에 가면 디가라 타녀도 근데 배지 주거래 표지도 디나래야 다 좀바부 디가 타녀 배지 지 뒤인 거로 대마 좀 뒤인 줘서 디가라 뒤럽 뒤가 등산하는 것들 등산지도 그냥 계절 싸우고 싫어하더라도 뒤는 이제 뒤럽 수술 나라야다 지 계절 싸우고 등산하고 다녀 싸우고 등산하고 다 뒤럽 뒤가 다녀 싸우고 가르치시고 다 만들어 배우라는 것 다들 자신은 다들 두문디 뭐 중국 등산 만들어 두문지 지규제다 다들 두고로 뒤 뭐 중국이야 별로 다들 주다 나도 두고 다 저도 있는 뒤럽 긴대지라 다들 주다 긴대지고 뒤 다들 가는 힘주지야 다 니래 배저 코로나라 저 주제 또 저 뒤 맞아 건데 맞아 건데 배저 뒤 물도 올라가려다 뒤가 뒤 속으로 들어지도 거래 또 뒤가 나 배저 걸어 남도 배저 걸어 남도 뒤 맹 배저 짐이나 니 아니 맹 있다 뒤 여러분 다 그런 루규 배저는 루규 다 줄로 그 배저는 줄로 그리고 다 재매는 재매 다 뒤 그런 뒤 남도 뒤가 나 어느 정도 뒤 치려야 배우리 내다 제외 해서 자칭 거지 비닝스 좀 하다 그러 야 주무 시한다면 되고 체주 망고유도 다 이걸 그래 라고 남도 조제라도 되면 조제도 막 유리체도 비는 직 아주 다 너무 동그라미 그 매별고 다 자신적으로 희력 닝주소로 다 닝주도 차단 배제나 하셔로 다 되게 찍는 찍는 막 균지체야요도 직 등산 차야거든 자 배제 빼고는 코라를 하셔 직 대하셔는 뒤로 주어 중에 나리 다 직 답이 여기 직 바꾸 이제 대제 팀하셔 미신하라 티 제야 그거 용어로 다 티 조직 바로 뒤직 야 버둥치아용은 장매치아용은 누지 매비샤샤적으로 인내 휴시하되게 하는데 미럽레 미럽마 유비치아져요 같은 체크소를 지르시오
1: 아니 걔가 다 편전 없으시면 나비카이 인비인 데야 프리 잔데 다디 자치 슈스네 자 덴주 소스다 간데 소스 바다 걔가 소아 베고 덴제 시바 아니 나 최디나리아 덴제 겨르베
0: 다만 두티나라 덴제 그 단다 베고는 라다베 가장 고운데 버든데 숨 히트시다 듀 말하면도 대비니 유야신다 비니 뭐브라 유대버대 비니 숨 게츠치 비니 뭐브라다 휴대버대 되게지 때디 니마 공부 코란라 유대버 배제 가려오리 난 디근라지 지수 뭐지 도와지도 걸 봐도 지도관에 직제도 나 향유다 연지 텐테만도도 연도 뭐지 등세 배제 디세는 그 가게 분비든데도 딘데세제 부득 숨 게차지 다 디나라 양다 배 무엇으로 배근라 인데보다 디 지금 팀이 요새 말해서 배제 제가 까먹기 성공지 까먹기 성공지 성공 그런 가자 그럼 잡았을 때야 니마 배제 부입이니 그 부정하니 봐 배제 군나서 뒤에 신다 참바 신다 공바 신다 했는데 제도 나제 군나도 싫어 뒤에 나게들 지게 되나 다디나 들으시 다디 남도 차례 이날이 배제 고려 좀 좁히 차례 이날이 그냥 배제 뒤에가 믹스에 가로서 공부를 연대 이제 전부 들으셔서 유대와 들으시면 배제 뒤 지금 배제도 주인 코라한테 남도 잘해 제 날이 코라 정대 잘해 그 공부인데 안 뒤거나 나 개바도 남게 지금 저도 있는 디니노라 겐히로 성불하고 나서 대피제 보나서 제대로 하장 공부 이

0: tutu tu nani mise tsabu, pecha tutu pe, jidang di mihyo yosa mara yasa nari, dindrik sor. Nga zuyo tani mung ziro cha, jizo gan kiawa ro wala kandri shuti jidu, da di nala ya hiza chi, hindu na gomba da, jaga jino guben na singe, da di hii suru chi. Da hinda dawa kaka lo yuya dhudala yang nga zu jibo jik nyang mara xia, hinda nga zu sumje to yobde, nga xie nga zo yobde chima yinba na yang, hinda lo yobde pecha nang du jibo lo yang barma yindiba. Nga chima nga zo yobde ujin yinna, hinda lo yobde yinna yindiba. Tindrik se che, chik polo manda de che, tindrik tu yungbi. Gyalanda, manda
1: chudam kanka da, nabi duruta, nyatsa, simchu, pertun, tindrik chale nabi gyurin nalya da, gyalanki na zo, kangaya mungu shi che yu girla ya, di na lo lo, yan jo chobe ne zun de chung yu girla, di wo ne gyalanka jik suru na shu.
0: Suru, da nga zo wo lega lenge ruruwa. Tā tō tō tā jī gāngi gēng kīng kī sō tā kūtik tā jī tī nāngi rō tō tō nā jī bō rōng jī nāngi nā tō tā tō tō tā jī kūlē kā kā tī kēn tī rōng bō jī nāngi xio kā tī nī rō tī yīn sī bē kāntō wā lē kā lēng rō chā xiā nā tā rōng bō jī kūtik nāngi xiān jō tī tā jī tā jī rō jī kā ngā rō jī chā jī mīksē mīksē tā tō wā xiu jī kēng bō yōng tā yā kā tī nī kī gāngi sī nā tā hā rōng mā chā bē sō rī tā ngā tō rā ngā rō chā tā jō tō tō kō rā gāngi chī kio kā rā mā bī chā jō chā tī ngā rī Tā ngā zō pēchā xiā na, pēchā nyingbō, tā sōng bō kēpa chīk rō, sōng rō chā xiā gā na, tā kēwa ngā pēchā xiā na, bā wō dūglā chāngā sōng sō rō chā xiā gā na, bā wō dūglā chāngā sōng, kōng kā sōng bō kār chā rō, nyamā nyingbō, kār chā nyingbē tā tēyā na, tā pēchā tī yō sō chā chā kār chā na, chā na tō chī yī tā yō rō. Tā ngā zō chīk tsā yō tō tī na lē, tsām chī kō tō pēchā xiō lē chīk tā tī lē, tā kār chā na lē pēchā tī tō yō rō, tī jī lē, nī chī kī yā sā tā rō mō tī rō chō gā. Tā jīg lā yōbi nā, nī lā tā pīndē jīg lā dōg sā jī kōbi nā, tā pēchā tīndē jīg sā jī tīndē jīg dōg sā jī nā, nī lā tē mī trewa tsē wā rō, tā sā jī yōsu pēchā yōsu tē trewa tsē, tē trewa tsē sā tū tū mē tā tē yā pēchā yā rō chī sū tū mē, tā tī sāng mē tē sōng jō chī kī rō, tā tī rīng yō rī, tī yī tū mē sāng mē tē yā nā chī kū tī kī rī, tī sū tū jī mē yī lā yā tā kiong jī mō jī tēng rō chī kī mā rō. Tā tī tīng yāg jī kāntu tuwa lī ngō tū kū kō rā, nā jī mī xiān xiān xiān kū jī ngō tū chī kō rā jī xiān jī tīng tīng ngō tū zhē. Nā jī tā bēchā kō rā tsū mā yā nā rā, ngā tū tē pār chī kia xiā xiong rā kato, bēchā tē pār chī kia xiong nā, ngā tū mā bē tū xiong rā kō rā. Tā tē tē jī ngā tū tsō yuñ chā lō lā nā rā yī tā kū, nā bēchā tē tsō yuñ bā tsō xiong tū rā. Tīng tē sī chā, tā tū tū kā nā chī xiu rā mā bē tsā yā tī rā rā, yā nā ngā yī nā tsō chāng xī chāng sū bā chā yā nā. Yān tsō pū yī nā ngā yī nā, kā tū tē nā bē kā nā rā bēchā tō yā rā, tē nā bā tō kū, kā tū nā bē kā nā bēchā nā bā tō sū, kā rā sū, nā rī mā xī ndu mā yī tā kū, tū chā, tī kē rū bā chū sū mā rā, tī nā mā chī tē yū kū tē rā. Nga nzu jik chato la yaa xiaa ina, jiki yan kura ra, madu kura ra la jik chato la xiaa jik kura ra, nabi ra nyingba ra ka la jaya yu suna, jiki yan nga nzu so yikda go jay, ting sang teka soda so jay, jik ting laki teka soda naba jay jay so jaya yu suna, jiki. Ani di suya yu ka la chola dhoya da, jik ta naba ngui shi yu dayaba tiki ringu, ta ti jik laki ringu, ringi la ta ti za chungu shu jik riyo, jibon. Ta deya dor ju ma dhoya, song jib tu jaya, ang tangu jik tiri xiaa. Nga zu da chang xie jian suyo xian jio nabu jio ruo. Di ji ma, anda nga zu bian zu khaa nama ya, lo le na nang gu gu jik chao ya soro suyo. Nang gu chao ya soro di ka nga xia jie. Ani de ya jiab zi ka yong gu yu bi na. Ka du gu lo le ka li, chao do ka li. Da su su ya, di ya jik pi na cae zu xia yin zu zi bi, ting sang gu bi te so de ma yin bu xie jie. Nabu ngoma kho ra ra, ka du lo le ka li, ka du gu jia ya. Chao
1: ya ka ne, cae bai so jie ba?
0: Cae bai so jie, ka du di li da ya yu du. Tā jīg hīm jūg chīng kī yīnā, rī jī tuwa jīg lōb jūg nāng kī yīnā, tu zō yā, tā gyūb jī tāng būdī, tā nāb kōrā gāng tā ādhār duwa, āng tāng būdī. 난다 나도 또 버튼 체인 하도 되나라 아 찍 가려고 그러서 다 뜻 드라마도 간에서 우리 가서 우리 뒤지 그러시야 나도 다 등산 체는 나도 다도 찍기로 중요해질 수도 좀 피해 다도 찍기로 중요로 나도 배우 다도 찍기로 써요 봐 찍기 맞 나도 망지 찍기 맞어요 공시하다 드럽 주룩 주양 쭉히 뒤에 당 배자게 달아 봐 휴지에 대단 나도 여대도 휴지에 뒤리 대인수는 뒤나로 여대 배우 다도 저당적으로 등산만들어 숨다하게 제일 좋다리 남이 좋다리 즉 뒤숨이 지나리 즉 민지기 지나리 즉 룸바수수 민기 지나가로 저도 다녀야 주 때때도 말아요 이거 다 지혜를 막 직교 중사도 좀 해 다 당장 안도 등산 퇴수해 용이나 뒤 직교 소유한 교디 강소 교마당 비빈나 다들 등산 다들 좋다는 희제 멋진 비빈나 버든 주도 좀 해 가져서 이 비든 간다고 나도 있고 그래 뒤자지 막 무지 넣어봐 다 정말 직교 그 뒤가 치고 봐 다 니마 비닝 나라에 교대부 뒤는 희제 용이나 비닝가 해결해야 뒤직교 말이야 안다 간들에 배자잖아 지린이 제일 좋다 세 제가 등산하는 것들 가야 될 게 무슨 죽음 말고 그래도 그 다와사기 그래도 그 다 좀 배운 부 시작을 안 하고 다 비니 나도 지나 말 비니 나를 세지라 가야 될 게 죽고 싫어 디 비니 노아제 말이야 죽고 지겹라 다도 배주대야 지당체 되다 막 제일 뒤고 유다 말이다 사야 되는 거야 다 디 김주 지만도 뒤나래 다 비니 코라를 뒤데 다 히르비 나를 요제 비니 코라를 다 주면은 김주 챙기도 뒤에 김주 제비는 김준아 정말 지만 직 배우 다 졸업 소설가래야 배우기 다 나도 폐기야 돌아가지 그도 직다 빈님 걸어라 가라지 하는 기회도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다 대주리 돼야 뒤다 그도 그 직주 마수비는 비중 하나 연구 말해 비중 하나 딱 가고 직주
1: 나
0: 주야 시다 우주다 시도 나도 직주 나도 좋아 등산 만들어다 배우 직주 나도 좋아 뒤뒤도 그다 빈님 게 니마 뒤게 라베서 제대로 딱 그라 정시전 소유제 빈님 그라 카도 걸어 말이지 정시전 소유제 배야 다야 준비나 안 뒤나 가르 유여받 지머지 힘 맞아 통도고로 익숙 통도다 도마도야 찍기 가르스 쇼부도 견뎌서 소위 나도도 견뎌 가르 이미 뒤마도다 통도고 말하고 그러라 뒤미 쇼지기 뒤가 익숙 붙이다 다저 조다 유수도 타니에 배주시다 배제디 지틱도 찾으시다 또 상마 그러 지머지 힘 제도 그럼 뒤 제도 비는 가르스로다 규제 탕보들도 규제 탕마라들이야 다마 배제한다 딩력 배제 소위 생겨디는 택도 주어도 그렇지 뒤에 배송으로 제재한다 정시진 망부 써야 돼 나도 정시진 뒤에 직 빈인자만 이거 아니야 디브리 소문데 디브리 이날 당가 이날 다시 구자제 이날 다 뒤날에 안도 빈인 뒤가 직 편도 치유지 디브리 독성사 되는 디브리 이면 딱 로직니 숨 다 디브리 니가 가리 이날 니메 마장자 고다 간다 냠루고 얼어 그 나도에 가래 중외 조단 걸 대가리 딱 댐디 준이 걸 대가리 봐 니리 니리 니머 레레 제가 간다고 직으로 와. 다만 나도 여대버 못이 직주럽 주르거나 지신전 조금 주식 가르나 지신 조지면은 뒤 단달 하대 단달 내가 하대 그런 거 저 정기 진수제 빠지는 이제 세부 집 안야도 있는 다 디브리디 간다베 두두 치버 해지 그만 냠도 없는 해지 다 야도 생 말아. 다 야르단 거 있어 나 디가 저 여집제 야르단 줄 알아. 저 여집제 야르단 터도 되게 가르쳐서 당부 디브리 지용게 뒤 남주를 된현 저거다. 이름이 규제디 지난 주어 도구로 봐. 다 직 냠수 제어리 니 냠수 제어리 도대 냠수 제어디야. 니 맞는 거 있지 뭐지 소도 말아. 다 단다 칼을 하 대요. 티 먼저 빈데스 파티 개요 있나. 파티 날 때도 전에 지마 지마지히. 당부 있다. 비리 텐다리 미네 차고 지다리. 전 가도 단다리. 다디 윤주고 나바 지다리. 도도 창마. 다 뒤럽 뒤 뒤럽 주피에 나 이날 뒤럽 주영업에 나 이날이 뒤 급이 밑에서 규제를 침배 나머지 땅은 또 발전을 지머지 있다도록 지만 냠소라 채우셨나요? 이 정시전 딜러 대제 지머지 입에 휴조 겨부겨부 냠도 하여 또 그간이네 변도 휴지 두서
1: 디브리 근데
0: 정시전 소울에 디브리 디치글 만들어 자가 좀 소매체 넣었어요 배트 디브리 듀용기디게 차단 또 두소집 자라 정기디게 한 디유디운데 리티 겹제 디강만 빠르지 않고 칼리 칼리 다 세명 모두 발리 디 발렌즈도 되면 디 롤레나서 직접 체인도 되면 단데 두드리는 근데 디 뒤부터 또 세하고도 디리리는 정시적인 파트 또 휴신 줄 다이 다이모스라 디브리간 비페 디브리간 제일 이거도 세브 제도 보면 돌아 근데 이 와이 와 시야 이긴데 돌아 시야 이긴도 또 디브리간에
1: 지게
0: 제도 보면 다 다들 제도 그래 제도 이 제도 돌아 디브리 무시간 지는 다 이간 도요리 직 다마로 열어봐 디지 세브 제도 보면 어딘데 이제 이게 당기진 안데 먼저 변수 있고 말이야 딘데 일단 로그레 날이야 대표하지 즉 대로고 보수 용인들이 tamu di na tsé tsú chú chú tè chú. An tí

0: 중국 미리 글로치 다 디제제 냠백스로 제제 먼저 티치 수수요로 가르소래 차야가나야 차딕치 차딕치 수 디가나야 아니 먼저 이다 제신 교육 부비나리 이다 제세 시 마비 다 비닝 비알로 봐 저기 제서 이 디게 자던 디가나야 시야야 제기로 제 안데 그 먼저 내가 내가 내 힘을 해 디 나나
1: 다른
0: 나 공부다 디 저장 가래 넘는 거리 저장 로터 좀 다 먼저 정시적인 디 함내 지고를 로다리아가 콘스토 현재 먼저 다니 다 녀도 니히 다 녀도 니 숨근나래 세하고도 디리 도안심이 디리디 규디라간 디리 라말라간 디리 쳇다 디리 하람 빙바 힙게 맞게지 차장고로 저기지 소요리 디 간야 달로 달이 와는데 메롱가 이와 연코나서 힌다 디리디 저기지 소로지 때 디니 뜻이제 달로 도서소야 소로지 ᱱᱟᱝ ᱡᱚ ᱧᱟᱢ ᱞᱮ ᱥᱚᱨᱪᱮ ᱯᱮᱭᱚ ᱱᱟᱝ ᱜᱩᱞᱚᱢ ᱟᱫᱚ ᱯᱟᱫ ᱴᱮᱵᱟᱪᱮ ᱛᱟᱱᱫᱟ ᱠᱚᱱᱫᱩ ᱞᱟᱜᱫᱮ ᱡᱚ ᱚᱨᱵᱟ ᱛᱮᱡᱟ ᱞᱚᱨᱚ ᱪᱤᱢᱤᱛᱤ ᱛᱚᱝᱜᱤ ᱡᱤᱝ ᱥᱚᱛᱮ ᱞᱟᱜᱫᱮ ᱫᱟ ᱴᱩᱝᱜᱩ ᱠᱚᱨᱮ ᱱᱟᱞᱮ ᱟᱝ ᱛᱟᱢ ᱵᱩᱱᱤ ᱵᱟᱨᱮᱥ ᱛᱚ ᱛᱟ ᱛᱤ ᱠᱚᱱᱫᱩ ᱫᱮᱢᱚ ᱥᱨᱟ ᱞᱮᱜᱟ ᱡᱤᱫᱩ ᱢᱟᱫᱩ ᱫᱩᱞᱮ ᱢᱤ ᱱᱤ ᱫᱚ ᱥᱩᱢ ᱛᱮ ᱛᱩᱠ ᱯᱮ ᱪᱤᱱᱡᱮ ᱡᱮᱢᱟ ᱡᱤᱜ ᱢᱟᱫᱩ ᱛᱤ ᱜᱟᱨᱟ ᱨᱮ ᱨᱟᱝᱜᱮ ᱛᱩ ᱵᱚᱪᱮ ᱡᱮ
1: ᱞᱚᱵᱡᱚᱱ
0: ラーレプラレジラゼミのサワジクテンマンドナビカンデティピンドヨレヤチキヨンレアピンドヨレシヤティギドカルジソジョンチェチキチェヨンネヤコラサネサドレジティジョンネヤアニマンドラジプヨナヒュンディレヤロチョントンサンジョンディレヤラゼサワジキランサワルテトナサワルジギョンサレゾケラテンデマオリアンナチュナブカンギタチェシスネタディンジェカルジュナタマオバンドチェナチョブジコンバチェシヤナタルチェジディナラチェナ かもめぎとじ、そんぼぺそみたまじょれ。で、たちゃちゃたんちょうする。うん。ちゃたんたじ、うん、だろ。ちんどべなれ、もそらちゃんびじやれ。なす。ぷんじまぴとがんき。なす。もそらちゃんびじやじ。だていがれや、うん、まず、うん、ぱじゅんちゃ、ちゃもれちゃやぎのに、ひゃまくんじょやらそんぼんぺ。ぬどちょてじ。なす。んこよろたばよな。こるひゅぬべ。こるひゅぬべやそんぼんぺけじ。だてばかぎゅい。うん。そんぼんぺ。そらまかとんぼん。
1: 직장주
0: 아니 저장하기 노르지 뭐 아니 돈도 달로 미세도 뒤에다 중국 매수시에였나서도 난지를 요 말을 규제로로 고나도 쉬어서 응아들어 변절로 그렇지 뭐 보장받을 힘 주고 안 지도가기 힘 주고 신다 다 지도가기 힘 주고 차단 유배 강아야 돈도 안지 공박하는 게 직 잡지 안 되는 게 다 직 캠보다 직 뒤에 차단 다 쓸며 때다 잡을 때 서로다 만들 때잖아 뒤니가 직 따와 지리지아리 직 삼무 지리지아리 직 리네다 직 걸어봐도 지리지아리 가장 유뉴로 적어 교육 리네디 야스니가 투트이제 다 등상게 직 유노 다 힘이제 이렇게 오래 유노 힘이 유대가 직라로 좀 가득이 300개 좀 이렇게 끼고 오래 지게기 다 교육 리네디 다 대수라 때문에 진다도 굉장히 오래 도저히 좀 다 건배 나라 유대가 직 나중 견디고 오래 도저히 저들로든 체인들 표현을 내로든 체인도 콘도 삼렇게 된 거죠. 콘도로든 진짜다 굉장히 오래. 드니 봐도 직 들은 체인은 니가 편도 여지리 해서. 다시 주균 그림에 뒤돌아는 고배나를 야가 오래. 지도 그림에다 직다 가서 그래 등력 그림에 차하는 라라나 야가 오래. 직하고 직 체제 편도 야고 휴지에 대해서 소식도 좀. 근데 이제 뒤 다로 다와든 배나는 손을 대가라 또야. 진짜 체제는 무유투제 맞이. 그로 다르기 지금한테 이효성 주지 버튼 제도야 다 아니 비닝디가 로다르 이제 힘주고 제부 로다바르 이제 비닝 지르지야 이제 힘주고 제부 되야 해도 아 힘주고 총도 또 들리게 소리지
1: 나스 들리게 소리지 또 시간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노주기 처뷰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라주 중에 야게다 버와 내 생규 윤네 생인디

0: Okay, that is for today. Thanks for joining us.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email us at hellosizangprogram@163.com. You can also find us by searching Himalaya Touch on X, Instagram, and YouTube, and Hello Xizang on Facebook. Hope you have a great day, and bye for now.
1: Tandani, Beijing ki chuzi ju chu dak da ji. Rubi, Kuma Linami Tan Jiren Nanshi. Wang Jun Junki, Gojun Nambi Tunyu Jimbuna, Peri, Benjo Tan Jizu Piget Tugur Tan Yabu Nawa Toshi Shizumatan. Tangme, Penjon La Jun Tiri Shibanandi, Zidu Tan, Kongbi, Goyi Chi, Jungu Penjon Dini, Jiji Jizu Lango Ju Yangta Cheni, Zemlin Ki, Penjon La Shido Tiri Liwatan, Penjon Dini, Zemlin Tan Yamji Kangli Tukura, Ligi Buju Turian Nanshi. 中国平中期黑马来亚国为接近两年龄的更阿巴尔修行中期观众南宁治作业不谈层面领地托别的谈两年丁色切托两托别的东西切记全金领域热故其行于不是接着居住年中期观众南期亚娘结合党的吉林谈配下旅虚下人的电子康地两个藏别托康增领修动解决吉林区各拉创作所所层置片的 三年所到多三对嘴巴汤忙错起第一点别错二年年闹汤盆中所密当人中坑西对年年突出了年年难有事拉萨冲击密集聚集七十九周年拉萨冲击的密修天空冲不着年端将密色主流调价出别六千六吨吧连密度为七吨独做牛事大电梯连密度为独做铁查到汤陈明尼的年行两个催根催查到汤陈明尼的 人一起落了月别两个车球一不是你对三个月把人用从四中三九兄弟看起你的月三九用车从对团的写到穷我了写在冲击的起出门浪面人年有过推荐各部吧今天也别吃中年年年今天也别吃你说你们怕你就谈结果比如说写在冲击起出门浪面人年三个月零谈总谈去看几度一不是三个月别接着居住年七天没满成看你写到七不是呢 年端加密资助率落掉脱，沿用陈康克、瑞卡克、曲吉车，年端加档送手机车，出我打住车不提，推送不来加些警察进我派的越南，年端他从端去就是打住汽车，推送不来恰有了，甚至他拉他推去打住汽车，推送不来派的越不是。三个月别接着居住你写到七不是呢？秘书天空他去做跟送部所陈不够。
2: 热过了阿边，罗布钦团看起，加不就送他，热过了去看，才是拉他彻底。年端加密资助老年，年端加密送助老婆了，罗他罗布钦团看，送至超东西边端年，西林图小区住住他，小区推出罗尼南，创始校友呢，他家东角的小女家住他，新来创始停车间教室东角，西林基座教教女的七十东角，他在美丽社区旁边东角的让地起居接几天，先天把他人女去带角去就是。 三个月七十九周年，七天没满成看的写到七不是呢？七天没满成看他，罗布斯布、蒙西布、陈金布，兄弟错中央。中国每日节目辛苦来听奥运联看节气，你们这套。哪儿嘛顺便没了？陈金送去七百来团车。我搞了读书，准备看你七九国的三家八进七的。哪儿嘛顺便没了？送去七百，你们说俺为几支七九些？三个月七十九周年，广西中日让用传统听力写到七不是呢？
3: 错了，没事可以，广西一冲击举起一总团去，顶住全家了，女子随意不谈。女子旁边面包车，年端出家了怎么行？有事？老道家军激进车，加上你自助车，端端跑不谈。秋里过长车，过不去了，希望。队长，端端你这个一看吧，切断加上你自己老爸。队长车警察端铁端干车，你长安了，端端中长跑有事。而你中央某几部接着居住你。
2: 这两年就是他年初表示呢，依然去马端女的安慰冲突动起，而且小舅舅推出，接着九周年去人工敲钟一把，而且马去依然了，热锅三杯八个月钱不是。
1: 이란키 메흐르 산주칸키 제제종안이 내주비어시나 이란키 주변 칼리엽기 호모제 소관이 이란키 기급대자타 저와서부 유배 네바르토 출람 개진디 나르유제그 송종치 구기제치 주입시 샘보편제 텐티 까망의 산주 년중수차
3: 샘라 진드듄베 체 주변인타 편도 주변 체 숨닝키 남신원도 쇼이 조명지 칸키 로트나 편도 주변 체 숨닝네 레스바산타 레조다가가 중추 서추 최진치다 조아도지 두다 남치 나주 진습코로 시주림시 팀네 라라 철롱킹고 제모티바망 훈노부타 노부장규라 철롱다 차샤타 샤루규라 롱진코시 구유타 정 남시리 군의 단위 남신군대나 마오추주 뉴스시린 티린체모 시즈타 나주 닝지 시규타 후규 참두 위규타 청규제라 차와추원의 진외파법규타 사지차시라 차와진원의 치외파법규 테나 매도기 서범마의 서구토 차와치원의 차자법규 타스타 참두 후규토 남팀내 차와추원법규타 주자법규 팀인서구라 진맙코규 사지차시라 퇴자법규 선인님모 시즈타 참도 너주시규제라 차와추원의 진외파법규타 사제 차시엘라 차바치오 법규 하사타 닝지 로가 너주 위규타 너리기 로규제라 남팀네 차바치오 법규타 야나주차 법규 사제 차시엘라 차바징오 법규 팀인서구라 진맘 고규제지 샘라 조용기 총기타 총대조카지 남신원도 쇼이 대사 주차 법네 림신 퇴차 법규타 최제마슈 앙찬 주피타 최제토슈 앙찬 적송파 삼루즈차부증오법부타 생각해봐라 남탄의 림신 진맘 코드타 최재마슈 앙창구타 최재토슈 앙창유쌩파 커루추라 차부추오펌니 림신 차부증오펌부타 최재마슈 앙창조숨타 최재토슈 앙창유서주파 계제 퇴차펌니 림신 진맘 코드타 샤라타 창라 림신이 응아파르겠죠 최재마슈 앙창기에타 최재토슈 앙창유슈파 부신라 퇴차펌니 림신 차부추오펌부타 샤라타 창라 르무숨네 시파르기뷰 최재마슈 앙찬주타 최재토슈 앙찬유성이파 현자 차와증오펌니 림시 주자부부타 최재마슈 앙찬주타 최재토슈 앙찬주주파 암도 차와증오펌니 림시 남티부타 샤라타 창라 르무숨네 시파르기뷰 최재마슈 앙찬주타 최재토슈 앙찬주피파 덤슝라 주자펌니 림시 퇴차부부타 샤라타 창라 르부시네 응아파르기뷰 조제마슈 앙창구타 조제토슈 앙창주구파 수어종라 차와추오퍼구타 창라 르부숨네 시파르기뷰 조제마슈 앙창구타 조제토슈 앙창주뚜파 허리 차와추오퍼네 림신 차와증오퍼구타 조제마슈 앙창주타 조제토슈 앙창주응파 딩신라 차와추오퍼구타 조제마슈 앙창주타 조제토슈 앙창주구파 포롱라 차와증오펌니 림신 차와추오펌부타 최재마슈 앙찬중이타 최재토슈 앙찬유접시파 만큼라 차와추오펌부타 최재마슈 앙찬주타 최재토슈 앙찬유접시파 조가라 차와추오펌부타 최재마슈 앙찬주지타 최재토슈 앙찬유접시파 저유라 퇴자펌부타 최재마슈 앙찬주뚱타 최재토슈 앙찬유세양파 밀리라 퇴자펌부타 최재마슈 앙찬조숨타 최재토슈 앙찬유접시파 나가지 남팀네 림신 차와추오퍼부타 최재마슈 앙찬구타 최재토슈 앙찬주주파 남린라 차와증오퍼부타 최재마슈 앙찬중이타 최재토슈 앙찬유접숨파 팅리 차와추오퍼부타 최재마슈 앙찬구타 최재토슈 앙찬유성이파 퍼리 차와추오퍼부타 누블라타 홀라 르무숨네 시파르기뷰 최재마슈 앙찬응아타 최재토슈 앙찬주시파 냐람라 차와증오펌네 림신 차와추오퍼부타 토라 림부숨네 시팔기교 저자마슈 앙차주타 저자토슈 앙차주주파 니모르 주차범네 림시 퇴차부타 샬라타 창라 림부시네 응아팔기교 저자마슈 앙차주타 저자토슈 앙차니증이팔기제제 天地那么幸福的许茶
4: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滚对滚冲西北来牵引
5: 你对三个月梦西不能
6: 三个月
7: 把一个名字当中
6: 三个连接接了你多年送了配给也最
8: 三个滚对滚冲
9: 三个连接共看不上谈到今天我们是三个组别来牵引你全中龙城年轻来空特别龙城级三个月对滚冲西北三个月出队来牵引我听到李正杰严重吧，点子很注意。
6: 听见公看不上，我李正严重收听一些样建议。
9: 三个连接，听到新加坡军队军中识别李正南，昨天作为车长协办他，新加坡军队识别南城抗议车的书，下面是别南屯南，三南岳不说。
6: 我了昨天作为车长识别南城，新鲜那热闹。
10: 昨天七个人用他比较，第不第呢？车长三不齐。
11: 三军路军队军长李正奇，决定作为叱咤南城。
9: 三个连接，听的决定作为叱咤西边南城南，过去途，满片西屯来接来，满了墙外三八村，西口边抢到冲击的去，江西的就送了点呢，六种六色顶石糖，点的巧是军队单位过了，年终收银。
6: 恰不普及，这就谈我们就正咱们给去给呢，就个黑江脱不起。强度冲击区别局球队归东看图学点文国可以扩展选拔去主客年些前不大行动他留进的西巴人这就他我们就说给三光所人类间去只不过得些千里马拉我是这个错月年些年娘娘给出香香的学外他全为卡桑列将加切入情报通过月
9: 初地的年龙啊爹不赢是去主客年些了怎么做呢西巴他空气球队及玉米村恰尔巴青部部都及深圳青部区域，康拉县呢？恰尔巴青部部马他出牛不吃过马赛，菜木肉出节呢出肉团白的。我嘛，明阿爸养了卡巴人牛村牛村年生小狗鸡，谢谢下。可没有卡巴人南溪年里年生的土鸡的短信图，他家卡巴人农田鸡啦，康土牛子村民蓝生大土呢，菜木肉明阿贵东土鸡，谢谢。
6: 国东看图老为亲近的出行这些从中去最多站他昨日这股呢熊烈看起一在路刚顶结束强度冲击起来起不去人一给恰就我们店内你们给企图西端来接脚把他我住了店内西端来接脚把谢把英年看着西了西面了这些给别
9: 唐伯你对我们推测的下个月过年去呢这些的车间大图沙家卡图卡场内约把这对六种车间呢干内这对处理참도총기를제시주기제시속중당내급당속중특사당부로관중우지의송도제외제당되네롭중롭수균남전당포변전라군대당유
6: 광매추제주바라정협정통내배편중캄라레리체육공시흉례토가쿠심부르교리야제시속중흉례칸토토동로외차치리르내유조제딩지자타진쇼망보봉유베딩양탁베시든레지다와주바타락렌더규고르키시진핑키남시내뒤샤유바타디나뉴구마베다게베낭드케진타록드윈워티웨응은세튜보나
9: 내급당속중키주당쇠남양종키규시이제리디치신유바타제초주방용웨세야타로산년자우장타오시중조가르제야르주용네태고르두대진콩츠年末如记者写写的七八趟，光目这些的去干那些的吹多的奇遇。
6: 这些是拍摄图片为录取结果的店家给操干心明白的，交子人不呢，困最切的人。前头冲击这些就给局长我主给几多的担心，我的卡长大大马店呢，忙错给我困难断过一月。 ngan chu ji zhe xi xi ya bu che ne ma ta ya mi se le qiong ma ra ge qi ge yu ji xie du
9: si tu le ji dao lang lin dar wan ni dong sam xin min ba ra meng yu dong yong chang ma kong jian bo ge ngui zhu ji chong tu ting ni du ma zo ne che zhu ne dun xi ta ju che ji yang zi xi de che yu jie ma ra qi zu ngang ju
6: qiang de chong ge meng si ju ge le che ba chong mi kim tu yang si ge de du ru wa sum tian ge che ne gu ji qin ga ke ne che de cui xi de qi jing

유 사제면제 닝라 루카라 망조기 카바르존네 하사 통기레 첸동 칸시기나 첨게기 총다 주미 튼제 총기도 지죄바리 대제 쿠리유 사제면제 닝라 루카키 통진체디 년도과 직주체네 총강티 주강토 딱제체디 방다림비 레튼비와리 딱제체네 시도 총화라 도윤 예전바 전체기 미수비 튼제라 슝키 촉제마도 바라 자도네 총다 나조 괴베 카바르 룰라뉴네 괴친탕 더보소 규티 아세 카바르 냠수 제사카리나 총기여바리 규시디 겐구르 년도괴 룰라 주메티다기 시제 다왕라 제뉴 제유라

0: 이내 현재 오메 치둔 뷰가 다과타 버리기 세와 현재기 소재 뷰 다과 소기 캐주 요바타 주머니 딜레 베디카가 임바리 숨내 총다 작제 망부시키 중고 앙다 코든 치기 유베 중조 자와탄 중조 기지디 규티 라투이 차괴바인 신내 록드 현재 주메리기 잔당 세부 메바타 로사나 차부차 대와 소기 균대 민베 현재 가시 유베 게딜루 미케웨 현재 라도 팀나 체도 배주 동상 조급바 제기 청균나샤
1: 新的女刚品种严辣女刚及女兵拉长国的同志女也懂得的品种的娘度比这特别偏见的不绝中国新的女刚品种严辣女刚新的女刚参与的立队听的品种龙成年成立空票给龙成绩参与的滚队跟中西北来在那了这支学院能团恰在年终学出所听的立增给总结给国南看你们自认了他学习请国南看你们自认了他不算这么对了你这些

0: ngadula yae na ten namo de rwa la ona mani ni ga tanda chi ji be chigang di khodun kang yi nam chigang ti tenja da di kare yi na si loba yi na ngadu shamla di go la yae na ngadu ngosu shu chogu re mani ni ga si be ni ga si duga la ni ga di mani kata ni konar ko rwa la goba ti tanda kona sewa juba yin si be dindel tuwa ne jeshe jeba yinna ni jiga yuwa maare pena nga tu de manin ni ka slavu rwa la ngunju gi manin kata ni yuwa rwa la manin kata ni yu zang manin kata ni ka se ni ka di manin kata ni kona la ya yinna nguzi che goba de kare se na tuyusum le tanda wa sewa kona juba jigla ngunzi nang jeshe gyuna ni jiga yuwa maare di gabi ni ka se duwa la wala nga tu shibda ngoto shu choku zide nga tanda de ya yinna jiga maare shu re wana matikwa kare se na ngunju gi manin kata ni goba tuyusum le tuy tanda wa kona sewa che do juba re se koba yinna koja chung tabe gyuna re gyumze kare se na ni ka 단다 치스 근데 고바데 카레 튜숨네 단다와 짬 세워 코나레 마코와르와라 제잔 디네 되는 카레스나 디가 그니가 시베 민디 코와 양다 머충에 내던데데 오나 다리 대시에베 니가 시베디 오나 근데 지금 코고고 요아르베스나 고데 초니기 토하는 문제 제국으로 당보디 카레스나 진네 문주기 머니 가다 니가라 문지 최고고 요아래 니네네 가다스나 뭐부 닥시에 니가라 야이나 고고고아래 제자 니가 시바디 초니기 코든 때버데 디스팅과디 세부쇼버데 계신아도 니가 세디 문주기 머니 가다 니가 잠 코아이나 얘네 거바 태양 가다스나 뒤숨네 뒤 단다와 잠 때버 주버지글 코르발라 디마데 디체그 마레 이 코자 충타베 껴요데 제장 광어 슈버 능신 다리 대시에베 니가 디나 초 니기 토네 무지 최고 요아데 머니 니가 단다 치 세게 치시 두가라 차정부 치타 치디 팅앙 안조 남이 시버 괴지 롭종 치베 급레 모두 송순버 레디 디리양 체장 안주 갸도 디르 문지 탕 데셰지 슈베이나 디가 그 체디 카데스나 고바 탕 군젠소 세월 치베 다제레 오나 디 카드 세월드 베스나 무주기 머니 카다니 뭐부 당신이가 탕 당신이 기외 모두베 투 탄다와 세월 주베 고바 디 카체베스나 차정무 치다 치디 세월 주베데 다오나 머니 니가 탄다 치시베 치강디 겐제디 도르드제 나제 갸제 부가룽틴 셈바보나나 모두 뜻디지 슈바이나 문주기 마닌 가다니디 거바 뭐부 당신이가 탄 다가능신기 당신기 이외 모두베 투 탄다와 세월 주바 인시베 된다데데 디이나 문주기 마닌 가다니 뭐부 다 때마 주바네 고두제 네 갸제 부가룽틴 셈바보나나 모두 당 대세 슈비예
1: 新建那么做公共商谈谈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瓦七零多吉拉年培给大追日别过了七地南西月别新南月秀
0: 我不打现你个电子主播是完了电子主播的门铃你个是的呢我就门铃卡的你的我不打现你个了呀那电子主播的没没个是完了没事前呢门铃卡的你个我不打现你个 땜바 주버레데 머닌 카다니 뭐부 당신기 코든 덴두기 나발야이나 간저 이십지체 삼로지 땅 두어지 땅원이나 머닌 카다니 뭐부 당신이가 땜바 주버 남네 머닌 카다니디 뭐부 셴 땜바 주버디 나래 채나 망어 요레스 뭐부 당신이 남네 뭐부 다 땜바 주버디 머닌 카다니 ngobo xien tenpa lo juba tang du na di nyungo yo. Tao na nga dia ya tang tua geze di nye ji xie gui we gyumze ka zhe si na xiamla ngan zui di gol ge gyumze tang nye lu di ge tam si chi jo di ge ngan zui chang je ngo di xu cho zhe. Dian kan zhe zhe si na ma ning ka ta nyi ngobo xien sepa lo juba di ngan zu tu sung ji tang wa ya gab la ya yi na ngan zu me nga na la geze di nye ji chung ma sung ya la. Che zi ma ning 지지 두바르발 마닌 쳇티 마닌 라 마닌 쳇티 갑라이나 응운주기 마닌 카다니 슈바 인자 차지 타데버지 임바체 뭐부 다세지 다디 투숨나네 투마옹베 차와 민탕 도아제 세구구 유자 마닌 카다니디 뭐부 샹라 주바디 두바르발 치티 모이 표송으로와 치티디 단다외 갑라 야이나 응운주기 모이 어이 슈바디 조치와래 로라 조치와 있는 나세바 주바디 문주고 무이 의 임발레 머닝 가다니 말해 딘데 손도 전에 머닝 가다니게 뭐부 시엔 땜바 주바디 공기 측강 디 토네 안돌이야 슈라 코아레 근데 뭐부 다 땜바 주바디니 문주고 무이 의 임발레 문주고 머닝 가다니 머임바디 두버 쳬버와라 제자 저지만인 지지 모이 푸스드잖아 지 캐주드 가려서나 저지글라 야이나 머니 슈바 이네 단다외급라 야이나 문주구 모이 슈고베 지 캐주드인데 지땜버로 가라 안주에 빼잠지 샤나 디그데 사빈 떡떡블로 야이나 마웅베급라 이나 거워 타파 덥로 가라 단다외급라 응원 다툼고 데 파사 데브로 가라 타파 덥부 쯔더블로 야 차트는 시에베나 마웅베급라 더워 가라다 찬난도 들라 들와라 단다와 겁라 응원 가라다 찬난도 들라 들래 디더브레 제다 응원주기 마닌 가다니디 응원부 다세워 주버디 차지 타대베 차와 임바 강시 제딜 지지 마닌 교량 세베 리코나마도 내가마데 제다 마닌 가다니 응원부 시엔 땜발리아 주버디 찐내니 제딜 마닌 지지 모이 푸 슈베 급수 주바 요아리라 니네니 제데르 지지 머닌 그양 세베 딜라야 주바 요자 쳇디 요아르와라 쳇와 요아레 타이네 응원주기 머닌 가다니 응어보 다 댐바 주바디 지당 토네 제데르 지지 머닌 그양 세베 네거 코나마도 마툼바 인자 쳇디 카레 슝어 요아레 제단 내가 공을 쉬버 능신 머닌 가다니 응어보 당신이기 코든 댐바 주주기 창디 도지 땅나 응어보 신 댐바 주버디 망와 탕 응어보 다 댐바 주버디 뉴어 요아레스 깨져디 쉐그베 금제에 딜어투거를 와라 오나 뉴어이나 뭐 주버 말을 와라 주버 요아레 원디 내 머닌이가 단다 치집에 낭등어디 머슈 콩어야이나 찐남바 조르와라 찐남바디 자제 퓨가 룽틴 셈바보 남라 모두 슈바잠데 내 단다 콩어야 이십 틴데스 치에디 치세 유주와르와라 치세 유디에 자제 타데바 임바 당신기 이와 치유두 루베 리글라 슈구 요아레 마도지기 자제 타미데바야 리 임바 제디 머닌 치디 모이 퓨제 임바 제디 치디 머닌 조양 시바 디리글라 야이나 시에기 요마레 디리디 카레스나 제디 머닌 치디 모이 퓨 임바 이네 당신기 남샤 지유기 빼라이나 루마레라 코알린세 유 양말에 네 자제 피글 누든 삼바보 남라 내든디 세세 용의 체도 빼잠지 샤제 모두 슈바이나 빼나 갱아기 군둘라 짜바 인스 게제 디시에그로 와라 짜바 인스 게제 디시에그레 当我那别地那么穷呗，家起多了，家地吃完的，吃完的了吃出的，许不赢呢？地土松的肯定在是那，可我家了家，可我家那都叫了叫，婆我家了家，土松的顶在完了，家长。七岁末年，绝对的七岁末年，狗养谁不养谁？谈到外国了，母婴没学不切切，末年可以学不完了。切长七岁末年热了，绝对的七岁末年，狗养谁不热？他一年俺在钱呢，家里是不吃我的，吃起他没得把这热什么的。现在看的是呢，家家连什么鱼就我不谈，叫我不念，特地给一碗切羊嘛的什么，俺在钱呢。前场大仙给一碗吃鱼肚，煮不出来是呢？大仙给一碗鸡鱼肚，煮不满就罢了。但是呢，这把卡机给难了呀！伊呢，没人可以，我不先点别煮别别了呀！伊呢，可我家了家排着掐死，下巴都不疼。没人可以，我不大点嘛煮别别了呀！伊呢，可我家那是叫啥叫？叫我不是下巴都不顶得多啊了，顶得多。俺的钱呢？被地里的呢？没人看到你，我不打堂，没人看到你，我不先点呗，背了下呢？这个阿人呢，生不多，就再看的是呢，第一个了牙医呢，脸上有就我不谈七八八年，特地给一碗吃就没把汤，吃起汤没得不热了，吃起汤没得不印章，大仙给一碗鲫鱼没用吧这个了，那我这几个月，再当地里的下呢，这个阿人生不生热？下面呢？没人看到你个，过吧，我不担心你个谈，大个能行的，担心的以为没对呗，就谈到我说三娃就呗，我点个光不能行，别下这家这飘个龙腾三宝宝那么啦，我就谈这些修个音。当不学的看的是呢，当然就我就给没人看到你，我不担心你的难呢，但我不打点把就呗，别大急，学会吃不赢呢。别呢，可我家那都叫他叫叫爸爸，可我伢中伢子伢伢娃爸，可我大那都东啊东东娃爸，可我家那都叫他叫叫爸爸，可我奶奶都奶奶奶奶爸爸，可我下那都熊妈熊熊爸爸，可我三叔就孙啊孙孙娃爸，可我三那都孙他孙孙爸爸，可我大那都对他对。对不不，是不得不，但没人可以的，我不担心你难呢，我不打，小孩就会背着我了。然后的，母亲背下了这个人，背那，头我把那都抱下抱，抱不抱，头我把也在站那都举他举，举不抱，头我干了的站那都抓下抓，抓不抱，头我干了的站起个地，举我抱，头我看那都拐他拐，拐不抱。第一个给鬼不报喜呗，鬼地给么鬼呗，鬼的嘞。但甚至鬼都不用搞了，成为鬼不报的呢。我看那都鬼打鬼是吧啦？第二年他这没几百，电价天呀没几百嘞。他这点呀，那头我看那都鬼打鬼吃不的呢，给么鬼都不用鬼不报的鬼的嘞啊啦。大家能信个？头我干了的这些就住卡住。朱伯伯，头我摆的在那的中啊中中啊伯，西伯德伯呢？我就给某人特意的，我不担心你难呢，我不啊，三娃就别别吓到着我了。我就给某人看到你，我不打电话就把是虚假，别提你的，俺吓不着了。别提你的小肚子呢，家姐铺盖龙井三伯伯那么的躺到身边那了。他的结果过了呗，是呢，被弟弟给拿了牙，穷哎，吃完命的，吃起他爹不银白，倒不及银子、命子结果的。现在看的来是呢，大仙的意外，吃起他爹不可能来，没吃不得。前张被弟弟的小肚子呢，吃起他爹不银不的，没买过来。你呢，被弟弟给拿了穷哎，就把包。东阿婆、苏伯伯、伯伯伯、庄伯伯、朱阿婆，所有各部村外吃完名气多了，吃完名地，土孙们奶奶土谈到我银白，大伯谈西日子，银子、名字，结果要的。 gyumze kari resi na ngobu dakshen nisi yuwe dago ngobu dike tu sumna ne tu tanda we chawe mingtang doje se gobe ji zhuluk tang chunyi di nengshi se gugu yore la dakshen nisi yuwe dago ngobu dike tu sumna ne tu tanda wa tang chale chile ji ing na ne chile ji kungsu duwe gobe di zhub gugu yore wa che zang Tindes majaba inna zhuwa la. Kongdu shabe sejik da juluk di nangshin. Tindes majaba.

0: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세마 불행제 공감상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그루 년진 쇼인 중국 변종기 히말라야 고외 계지 냠레링티 까망아바 진짜 준비 치 주주네 줍게 님파라 닝지 소균이버시 제제 주주니 랑윤총 등위기수지 왕준정키 닝지라 各地 링디라 폐비 바르메 신진 쉔바 나니니 이탄 네벌레 최소 강원면 최배 쉔바 루비 쿠멀리남니 탄 지레나오시 왕준정키 고준남비 퇴유진부나 폐기 변조 탄 지조 피게테 두고 탄 갑조나와 토지치 시송바 탄 장면 변종라 균 퇴외 시바낭디 제도 탄 광비 고이체기 중규 변종 디니 계지 지조 랑어지 양다 체니 점링키 변종라 시도 퇴외 리고 탄 변종 디니 점린탄 냠제 강리 토규라 리기 비규 토리양 나오시 중규 변종키 히말라야 고위 계지 냠레링디 끙아바르 슈켄 중치 권준남 닝치 조요바타 장면 링디 토 비레탄 냠레 띵섭체 토 냠토 피게 동규체기 최진 링규로 제구 지신 없이 제제 주주니 중치 권준남

0: 세계나무소 대견 퇴진 카기급 벽의 유롱카탄 개발투 노블링가 소수 함유 차변 700급소 미망배 응아보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폐대 뇌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식수의 유바마세 차변 추 차변 난키 정리기 가외 민의 식툰세 인춘이 차변상토양 마피바레 세슈구유라 차변바츠 철기를 내배토 남타른 연보탕 지보식 당리 생무외 인원초세 세모왕가세니 차변 육제대 캠돌렘니 공모 심체 나도야 남타르기 교코 텐나라자니 세네 항랑도 동와서 벽이 아직 함으로 가면 난케니 나네 타바르 마체바르 신도만 보여 되게 함유 차변 카기 갑소야 나소 쉐버탕 차변근 남들의 경우 대상 매번 남기 차변근 남들의 경우 서비 경건 순장도 고신수了 차평균낭툴의 경우 서버츠 샘바초로 차평균기 경우를 조무지등기 세세나와탄 담규기 총림소 송구유배 차면생무세교로 가양 차평균낭툴마 캠바남러 니마샤와 더비 로기 용토 테르데는 차면생무로 르루 약슈니 차평균강이바티의 낭툴의 경우유배토니 아진 하며 차등바츠 류앙하기 제일 시조티인배 토마르 차평균낭툴의 경우 능주니 신도 개체신 개발토
1: 삼으로 감에 유배 쉔게 남부츠 생기 모든 나외 담버 실은 예바자 뭐인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뭐이 칸 마좀을 렌직 시교티 신도 개침부지 성부도 대다라 아직 함유 처중키 낭퇴을 용을 뇌배 토니 함유 처중키 치라도 교류배 응업기 르모외 저제타 돈진배 숑상 제숙배 처제탕 처기래 로가르베 남타르 세계배 사담 속이 냠구 용소 사회 차제 티다르 세세 다수의 계기 벽이 아직 하면 되거든 니니 대응 오메 미에 너베 가든 시긴 바또 도구지 승부도

Second number two, Talam, Nansur Rizekia, two chudi lets her nun, Quebe, Pergin Dugan Zumri come, as a hammer, Turbjungi, Mashi, Chodo, Churjin, Shindo Chartiwa, Chugin, Norbusan, Brunam Tarkin, Nam Tundo Jogi, Nam Tarndi, Damjugi, Churim, Mozarishin, Kedo Pavanam, Chugin, Norbusan, Brunam Tarangin, Nam Tuntang, Dundi, Pepe, Tsikigoni, Lingwe Shala. 저게 노르상게 남타르기 초림고 사르치와남 아직 하면 류가르기 춘주기 토니 잡되나오베 잡업카지 탱게 수스링에도 전신 유배 나바츠 년경 왕보 년진디 초소 때네 렉바르 샘버셀로

남타르게 통민 중공니 되베 기럽 도주 바삼 티신키 인답 조조 접시바 노르상기 도주 제바티레 중화 인도진 제류 투럽 조개 바라 땡친 연바 세링 왕도기 최근 노르상기 도주 미직바 도마 중화남 제시를 송대 펜츠윤 카섬니 종지 강리 나와시 인진 최근 노르상기 남타른 디니니 되베 기럽 실 송리 초바시 인나야 Zobabu rengi ge pyunsum chokbe chowe nyamdo tang, chomba mebe lochu ge nyuze le nyewar dine, kangjian pyo ge yu su kumsi tang, zi sor dawa, gyuze rinyong, rintang da cu, poksam rindun, samlong du si tang dun jitum zi te, dugar zumbri ni chu ge minara tinu wunsam tang, ju tu le kasab kangli, cikjo le nyamlang gui ne zogba, chongrim le zara rengxin neba jie su ji yu be na, Pekin dugar zumri kam chapshungi masi chodo kyorba sikdu nambara chubi yubi yin.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친 예궁 헤게 룽치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뉘나 멜롱 디

생글링게 레미 최다 피주 집에 등윤 팀지 원소 레미 원실 머규콩 공시 긴습지응의 토부트글삼 팅디 팀집에 시디 집에 낭세리제나 라무팀주레샤칸기 팀집보다 전라기 원순 큐비타지 네튼틸 세디 능지 지루니도 니숨레 다와시베 체주닌 저시 공시 에이나슈네 투유 러숨키 예주 켄지샤지 최대 퇴윤 다와 초대 다와 주배 최군님 발임시 최대 퇴윤 타 레미 문실 머규로에 공 다리 라보고 친이 타 제도 앞제 주규 카제 체입시 최대 퇴윤 팀는 예외 다와 구벌 공시 경구로에 악토안에 최대 퇴윤 다와 중이 발 젠초 나량 체규 인시 시협시 저시기 미드베 넘규르덴야 모투 레슈 톱칠 모두 릉둔토 교류엽시 이내양 이토기 지규르주루 규미 공스 A의 딕수의 름루다나 레미 응시 교급 띵띵말라기 토안에 절린 체크기유 진대중립의 최주군이 공스 A에 저시라 진대중립의 최니슈기에니 레미 응시 교류에 쯔리나 슈괴부터 진대중립의 최니슈군이 레네네 체규 다도당유 丁丁马拉基囊토 这是给 레미괴주 내당니 용소 최대퇴유인신 닌텔公司A의 랭겐 쿨미토바 카야네 내주기 견격 7딘체업시 지루니도 니실레 다와순비의 최니슈계니 这是给公司견구외 카발토안의 땀닝제배 저법직 진부슈유업시 저법태나 这是给진德古벌 레미 문실 교회 퇴장 제보 마르탐 티드 문실 교회 퇴장 제거된 진이남 시티발 공시 경고에 키라 레미 문실 교회 퇴장 제거된 키란키 신기민담 시 렌더브리 저시기 네로 테르데네 동주 체규 리듄 슈엽시 최대 퇴유 링도 단위 긴접 무골 치듄 학잠 저괴배 뒤주된 엽시

그때 난 아니 팀다 계제가 봐 로스기 최신의 나와 주로 봐 아니 나와 주변에 모든의 탄도 나와 있는 이미 미스터라지 계제 모든의 나쁘란 내가 디나는 내가 제주 이내는 먼저 다 내가 제 주고에 메타세 지야 이미 예스 이제 제 교조로 담으러 디 담으디는 팀게 자진디다 계샤스 이 마체비는 이 교조로 담아야 디부 이내래 담에 마체 무슨 내주디 중차지 이 교조들이 차거지비샤 이유는 지식이 딱 다와 주주 세미 차제 아니 디프웨디 딱 다와 이다 이미 니슈 자랑지 딱 주주 계제 이런 거 되느라 이거 주거 유에다 매 다야 기미요지 니스 군주 공사가 교기 체시 디 다와 디네 대제 아니 주주 인도 디다 대제 아니 다와 리리 그러나 다 이거 준다 뭐 준비 체시 게 다만 뭐 지거 봐 군기는 교 진인다 제동하게 디 체시 체제 아니 니문이다 다와이다 예조게 긴게 수규 계승이 그 예조게 긴게 되기다 교회인도 있다 와서 예 양목다 로지 김매 이제 이비는 아니 에 다음에가 준다 준거 유자매 딱 먼저 내가 기타 밑에 내가 준다 이놈의 이제 다시 제가 뒤줄이나 나와지 내 샤초 메스 계승 로지 예 아니 로송 마 흑인 로송 나로 아니 로지 야 개대는 이게 딱 다시 제가 뒤줄이 와 내가 준거 유매디 나와니네 개초 메스 다 계시 로송이다 진짜 이거 찾아보면 아니 이 나로 로송 최대 어디 나로 이거 찾아보면 아니 그런 이거 증거 유매디 이거 나와 주례 예초 공개 카세브스 시절이 다 계시 디 교주 디 나다 체제랑 다시 체제 규림디 단대 침기 땜비 나온다 나체 체제 장난 강사기 규주 인지 담비는 딱 먼저 예조 체제 규제 예주 경선 나무 김치 땜비 체요리스나 한번 보내시는 먼저 계시 봐 아니 公司了那就是吧먼저点击看看有上企图就可以意思他工作就这样也可以公司根据团队的人数大件团队的人力差别不一那当然就有上企图要点击可以有哪个吧其他当然他中国可是这样意思中国可是这样的那먼저也做明的体现他 내가 준다는 준비했다시 집에 다 규정기 다 규주지 결과 이 나로기 다 나와를 내기 나로기 체시 체제 아니 규주 가지 계획이니 이 체시기 나로기 계속 제일 유스 그리고 뭐 딘제 체제 다 침기 딘베 지도 다 반대한 그 규신원에 신나 등기 만불럭 사브리 로순제 체제 아니 침다 체비는 다와 중기 체시지 그리고 당연히 좀 내가 준거 유매다시 체비 규정기 규주진도디 다 이내에 로 다와 중심 차지 양분주 양자 다완이다 이미니시사장 다와숨 무슨지 공주께 딱 규주 주로 담을 봐 근데 이외에 나 땡기 다와숨이는 로숨이는 다와 출력 샤이어 봐 아니 제단 이로 다완이다 이미니시사장 디헨디 공주 친구 계주 걸봐 근데 계주는 이 체시디는 다와 리리케 라고 체시체디 계속 연결 스트레블 나니 다와 리리 에 라고 친구다 하스 치료 담아 아니 로니 다완이다 이미니시사장 이거 찾으나 눈보 치료나 아니 친구다 하스 지 리그 요리스

0: 외 토가 겹뒤 딘튕긴 인지 공러 철뒤 난지 통매 탐지 지미시라 겐지 이라 딘볼 니시 루촌지 심라 마가 저 미시라 랑치 중다 매도다 차리니 마오발 난조 남야 헨도유 난조니 파스총계 천관취 미마 십주 칸기 나르마슨비 치비 십주 천바이
1: 생글린게 팅디리젠 순잠 탕시의 리젠디 십시 천관난케 님은 지릉라타 부산점들라시

0: 가져올 가시가 좀 세.
1: 송대 비운이 다 뜬받다.
2: 이제 이만 세우자.
3: 중도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뜬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기지. 기기기.
5: 대중 롱친 인치리코. 대기 롱치네. 하나 깨상 미도리젠. 워즈우니.
6: 대중 롱친 인치리코. 벽에 롱치네. 한다 계산

0: 么许给我。
1: 谈的你恰列了配别推最音乐熊蓝袍拉过哈江马路游戏且咱看了我听见的参考马军班拉过铁赞当男肉男其实拉过参考亲不约比呢恩就是一位古肉男
0: 也有点点关联拉过大男人呢那就是重疾病体内经常特性
1: 点赞给俺们拉过大男人呢俺是他们不记错体内落地旁边容易水
2: 老南林街前头阿那处，我也是特定去南屯一路过走远了。老跟穷大郎看山舍不得来个啦，
3: 舍不得来人家我们山。
2: 老给啦，阿那处空格里在哪里啊？给啦，去年阿那处卡路威金主就可以。那么是今年大明朝为我哩啊，但追寻南京给卡路瓦林街的一身南国别恰地那给那个南西芒果街哩啊，以及扩地新西兰为季节托呢，你随着那所能给那推荐那学员了。
3: 是是是。
2: 那你空格里在哪里啊？给那推荐给金边个那做寻找旅游能听开些是有这玩了给那。
3: 那是那是，那推荐的哪里啊？谈的他。南西的谈的车队全部归推荐定着是哪节？
2: 谈
3: 的。今天南西的路脱下来，提不当是吧？拆家当吧，木不提吧。啥子脱不脱吧？也看不查是你说这的。到底呢？看了吧，这个熊龙脱了几对？南西的脱哪的？一身那么脱皮呢？你看那个是呢？今朝个店家个苦肉，实际上拿了南西的做不吃掉，而是今年南西做不吃掉的啦。第一呢，做开始吃过的是呢，看了呗。这个中间那边干的呀。这个规矩这边中间那边干的呀，第一呢，通家，通家干的呀，这个三五秒，今朝个穿搭的，怕去通家打点这个的呀，穿搭
2: 三五通嘛，都
3: 不点这个，通家干的过年全部要的是，你谈不起去，你不点，他通家也不买味呢，俺说你脱了呀，对这边路子那里水平，吃猪肉这点个人呢，今年差不了，牛肉也不有吧，
2: 是
3: 吧？既然吃猪肉这差着，咱们起码都面对着，因为呢，人家面前去，这嘛那面的，第一呢，好价格，俺说还是呢，对这边老民工看了呀，他今年那看了呀，真主了，就今年打折打，今年打折几百看了呀，今年没今年，但没这送这两个回没动物节，差不等对，啊你。吃猪肉这也不买进，俺这米冬节俺煮个米的炒辣煮的，俺俺做大节菜大节些就煮个煮的什么，卡路威这个强辣冬买吧，煮个煮个西拉蛋买吧，菜不蛋子，煮个蛋土嘛是吧？
2: 我是完了
3: 去了。我跟你讲，等你煮啥个呀？做不究竟得对，俺俺做这吃来个珍珠，俺到外大节拿了卡汤都不来噻呢，菜不清不淡白，煮煮的热气里啊，俺做南国个吃猪肉这的也不买吧。第一呢，西瓜干里啊，吃不饱肚，啊你吃猪肉这个怎么寂寞的么呢？考虑呗，通街的，好像给，稍微要嘛的吧。第一的多吃些，那就的辣些，另一个的，那就的呢，的那大些大大就吃啊，的这个，就这么的这，来个的这青牛油。
2: 就
3: 那第一的第一呢，好像吃吃不吃
2: 些，
3: 吃当个做，隔壁呢那我买不吃，叔叔叔叔呀，电话什么的给订做油不吃。但某种有人不担保，我怎么爱什么是吧？
2: 我是吧。
3: 而且个都是去年嘛，多年呀，结果的是结果呢，对着呀，大年说的这，说定做有的，既然某种老某个担保嘞，还是那年年要来的嘞，今朝个来做的，伢老对对，还没老在那休假有，那就来对。还是呢，这里啊，还是只有嘛的，来我查对我来有嘛的，
2: 还是
3: 0.75秒是吧？
2: 你
3: 这
2: 几
3: 个数据哪里啊？根据那句老话，哎，对对，数数数数行啥是吧？数数数数很多，数数数数一级嘛，去吧，是吧？
2: 是是了。
3: 跟这是差不多，都这，但这主要的我让这还是靠我自个的是呢，这个弄得差不多，你说的这里看一下这，你这个呢就主动啊，
2: 三
3: 不落地，这当第一就。来这个文化啥的，俺做十几个呢，文化起码都不人家说，卡路威拉不着呢，吃第一的个，就龙肉是人家不，但是点哪了哒，吃不等于卡路的西瓜干个阶段哪了呀，啷不看用过了吧？他把东俺做他妈天吃过药嘛的嘞，那就吃过等于卡起卡路不卡起，俺做他妈听个懂啊，他把东俺做垃圾啷个卡这个吃过等于人家是这，人家是他妈天这，没这药吃不到。 mudana bet tama dinde kote di chim ka wa chada dinde yindu ngaz tu su ganga kalu be jelam za de yang me be na du ru ba za de de zu ma ju be du ru chada di yindu ngaran su cha ba chak cha da dinde da dan du ne terin tu di da gup dinde ji le dunje iksan nang go ya dang bu de ga res ne chu go ka ka ps ne nang go jo sa ru ba
2: ji ji la
3: da su su ko da na lo ru de gup ri ne chim na dinde sha ya gup ri ne ji be ku jo dinde sha ya gup ri ne pi ku jo dinde shu ge dinde na sha je ru ba pi ge chik shu ge dinde na mo de sha ni min do sam je pi ge ya ku jo de sha to wa yan yu le mi ye to ni min do dar to min do sam sha su su den bo chi ya 거기는 300원을 샤야로 봐.
2: 지실라.
3: 어디든 제제 먼저 주고 갈스는 잡아 전부 다인데 아니 초딘데 전부 돈인데 그냥 그 주고 뒤에 비교 구조 좀 맡아 봐. 안에 미 이제 그 딜럼 까버 봐.
2: 지실라.
3: 학파도 300원을 걸리는데 300원을 주 전부 돈인데 아니 그냥 거기 야 지금 님의 거는 님아야 님의 직다 당 전부 유여제 님자한테 유여제 300원 샤야로 봐.
2: 지발라.
3: 계속 안 있으면
2: 난 학파도
3: 먼저 슈고야 젤리아다 차부터 먼저 총조다 카셀이야 차부터부터 두개 전부터 말로 지금 말로 전부터 개비인데 가르스는 로드리 백거도와 지리다 뭔가
2: 백거도와
3: 가야 차부터 주버도와 다들 된장 원고로 봐 그래서 문에 전 로카 지금 마대에서 주는데 문에 전티 원고도 화장을 하고 책을 대중 원고 치토로 와
2: 다들
3: 가르스는 먼저 두개 전부터 이제 제제 로테제 봐 아니 또 메드드 바르제 메쇼브스도 제나 카지기 랑고디 야고제 샤스 내려 아주 정규 침모도 붙여제 가르슨 디고다 되나 날이야 메소르가 랑고 틸름드가 가 그리고 틱세브 개비유자 천다 가유자 다랑 샤니 얻다 정규 침모도 붙여제
2: 던도
3: 다랑 지고 가지기 샤제 나오 맹교 봐
2: 텔레프터
3: 용아데 시기 가자 요신이 소든데 되는 것도 가자다 저 익사 만남이나 잡침부터 된 아니 가세가 바르집제 다용 동안 가르스네디 인도날 마다용 동안 아니 이들이야 잡민자들 장 우게 좀 좀 루제 랑고마 지 지네마 마란조 총세께서는 워워치 부스그로 봐 이제 잡침부터 이제 아니 추 리가 추침부터 마 용도 아니 리가 그다 진제 사르도록 강마 비자 겸윤도 아니 랑고도 미게마 디디님도 마 대조니 취로 봐.
2: 취마
3: 대조니 진짜 차제. 먼저 되는 줄로 뒤는 아주 지단체는 권다 뭐지 세대 인지 민지 뭐저 고야고 기부다 뭐저 기군이야고 기부 파표 님의 권다 저도 여자 기치고다 득제 유자 다 권다 인지 민지 되게 파 먹이나 뭐저나 추주야로 봐.
2: 잡아
3: 전부 집 잘라 집 지금 뒤체인 거 찾아 대조 있는 아주 인지 민지
2: 있었나요? 이
3: 토리아 먼저 원고 되게 70고 급이네. 아주 망책 못 때부터 안 봐. 못하다고 접신 게 여러대. 원자다 진짜가냐. 단 남식 주버서 된 거죠. 정정함으로 와.
2: 예수의
3: 세통 말로 답결 즉 세르담바

0: 그게 다 모르디 녜쪼 모르디 파나고데 카바 두고 있나 맨 녜 카바 집대 고신이서 다 카바 두고 믿어 산데 잡제 오늘 전 모르 수지 데 모르 고겨 먹게 니 소든데
1: 어디
0: 되기 전라 마담스나 진짜 두 세자 디나 니 데리 쪼보 셔야 돼 남실 된제 두고 셔야 간이야 이산나 걸 학바도 먼저 사자 카셀이야 사워기 랑고 쪽으로 유장을 봐 먼저 랑고 쪽에서 지금 랑가 칠로 적단다 랑가 나록 적단수도 있다 나록 적단수도 사워다 고래 나록 적단시고 칠로 수도 랑가 간디다 랑가 수 딜이야 랑고 지 슝릉고 칠로 적단소리 로네 팅저다 로웨 팅저 시그로 봐 저단 디인디 카 지금 사워기 적단 유장 아니 차바 첨부된디 내가 추 첨부된디 마 교육인디 아니 사워디 랑고조선나리아 축하용이야 되리와 어쨌든 그냥 사제디 니데 킨드요다 딘제기 내주 될라버디 이비나 아니 건다 차 축제분들 다 왔선디 주고 사월 냄주 샤서 유자 디도 인지미지 이간이야 지금 유튜브야다 수수디간이야 다시 하고 제투제 도스차제 즉 주골이야 순자매다 레제마트야 공고나로 나스 디터링이냐 남치다 디제 듄제 남고샤다다 디제골로 친구이 예스
1: 레세 로키라 토치 로 레세 기랑고다니소

0: 장중기 퇴실이 요셉시라요.
1: 작자 법규제 되네네. 학과 챔버선데 갭두 잠바.
2: 남시 야오메드 대회장 된절 소소지 타조르티 남시 컨테시나 나고다양 요르제드 교타위네 야고야마.
3: 철수 모조고네 철지 요제드 조야. 십시 팀지 치우르.
4: 기원데드 게비네 시우르르 체리.
5: 자다가 남시 대한 좀들레 저토양기 좀자 조치리.
6: 사쇼 하바티 냥우네 남시리아 귤륜 체드 캐침브리.
7: 예. 정김 처모 키랑 5년 예. 강야 철롱 컨테치네 이지 로피토브나죠.

0: 江一从未吹起，真春天的同内康有了，地内林地跨山蓄地，南毛多西的，他叫。真春同内西周。
1: 刚到出国的个土登，我做马团结，那个今年马团队工作把口住过好了吧？
2: 哦，是吧？
1: 但我中国呢，前呢，你们西个呢，这边个呢，他就跟这小伙来说呢。唐不丁的这个托结果嘞，比个天都搞笑了吧？天都个对出国打不输了的带，出国可再多，你考哇考哇第一个多，本来湖南个电视的话，记录主播那主播呀，那对了也要了吧？
2: 是是
1: 了。可是呢，顶这个那对是你了嘛？当然就居住证、暂住证写个了吧？
2: 哦，是是
1: 了。是吧？那个不拉给，那对不拉给，这些顶这要的记录面呢？但当的顶那个就得对记录面。근데 적도 도로 받아 사지치로 미든데 적도 도 사지치로 미체 카레 겹든데기 개배관이야 만한 주지야 뷰지야 셜리스도 지제 뷰지랑 소든데 제제 비게 계지시야제 표가 교대편에 시내 안에 조개가 겹이 온 거동아
2: 이제
1: 뭔 것도 당한 좀미 수다마다 알레 미치로다 나로스 좀

0: 샤르바
1: 로
0: 조 가레스네 디 추고디 단 마초베 추고디 단데 미 땡거도 미 땅이도 조가 미 옌장자르샤
1: 노르스도가
0: 미 옌기저 타나 랍자 침베 랍자 장마르 저 수주 인도도 저 가가가갈 날로도 와 마임지 칠로도 와 오고도 와 칠로도 와 어디 로고 철 저 인구리 저다 디 인도 잠바 먼저 디나라 당부디 있는 디게 있는 장가디게 있는 돈버치 디치고기
1: 론스키
0: 추고디게 돈버치 돈버디게 체제 돈버디 치세 추고디 되네디 사본 하네 하네 이면 가서 오연랭가 디고르 봐 안에 레군 디게 여 디 사고는 가서 레슨군의 체비나 먼저 진주 님도 토담 주가 여래르 봐 샬루노브자 리우르 봐 뚜룽 주닥 슈스체요 차다요 디게 콘리아 마트제 기란주 사고리아 추고 디게 안에 빼나 딱 추고절 추고 넙주 담바도 디게 디게 디게 미타고 디디 디레샤 디게 로바 당어 주고 디게 종기나 주고 어디 당어 좀 넘겨 년도에 로미 그 바르게 그여 와다 모자 아도 저 반나네 딱 오로 봐
1: 로 길랑 게메치 상대 양양 생겨지 세바치 조스겐 길랑 세바시로 난토치 레이로 셈보 감사할
2: 감사합니다
1: 로 쇼부데레 첸 가르시고 있나
2: 선남 세계라
1: 로 레세 세바스네 근데 나비나라 Lossnala Tanda Jim to take Tony Harry Ubin, Terra again, Chundalalia, Lugina Ronal, Sunrona Touch.
2: Kilogram Sun.
0: Come, sir, Sunola.
2: Kilometer Angela.
0: Oh,
2: the new Lord that Latin's one.
0: Lotulo.
2: Oh, that's logically the Tamanese or
0: Ori.
2: Oh, that is Triadi, Susa Kerrigan Nangro, Liaguia, the Machila Dala that you did the same media. 인지 디십지 할 때 롤 대만이 저를
0: 다가 지구로 디 제가 침루고 때문에 가르스는 장안사대 단대 키나 장안을 링이 얼직 송대로 와 직자라 어야 장안세로 와 그래다 레다 들어와 장안선 그래 레다 들어와 직 먼저 주거나 밀루도 야 주거 차대어로 와 남주 장안에 버스 레고로 와 뭐뭐 잡을 뭐뭐 섭다 잡을 봐 진짜기 뭐지 이봐 찍이네 손데 이봐 다 캐나다 배지 밀루야 디임 다르베
2: 손데래라
0: 손데르 봐 어디 손데디 캐나 로 중앙야 저러 두고도 와 저러 두디 로출리디 로르레야 십시 로니니 다오 축축 십시 로니 차디 디코 거르란 팀로 팀베리 디 캐나 비게 배주지에 맞춰지 그 계속 십시 제 대리네 저 나 나가 고려 나로 토 원래 캡이어 제 베샤제 제 마담 첼롭 샤넬에 다그란 치주리 두줄레 베시고 다그란 난주르다디 직내 집시 그도 그도 난주리 니네 집시 두주디 요야 요마레 내가 다워 주베 주베 날 집시 있는 주베 숨주 고네 집시 나고래 아는 다왕아 왜나 집시 나고래 그때 송제랑 거다 되게 야 다원이 치야 주주열에 Lotosna Jure, Kadi Shipsi Manamin, any Nyaja Gomikada Nishuda, Gamachik Sandra Jaduri, Dine Lobji Lobji Chaguchik, Timusum, Shipsi Manabina, any Jagroya Gonjati Dure. And to go to Matayumbukura, Jaro Gonjati Tavin, Kirantayum in Montadani Gavin, Montadani de la Kibe Mesugre. Any Gijagru Jaruna Gonjati Shasche, Jaruna Julunia Juice. Love you, good edit. Maranzu, Latoka, Chingy, Chingy, Sumnala Yadiga, to you, good chatting, chatta, Manzu Ship City, Motor Pitcher, Chairman, Nang Meet Oya, the Gabrikum, the old man, Roba Mancha Shashi, is there, Chayanta, and Jiggy, Tujugi, Dinjigi, Nurtaya Chi, or my team look, Timber Hare.
2: Lazarus,
0: what was Janarona?
2: Let's
0: see. Oh, Sam Jones.
3: Lot of Jews.
1: lo kilang nan zule chen chu zhe ba gam ge zam shi du gen ge la xun zhe li wen nan de de so xi na ro na to qi
0: zhu bo ya di gan ya tang gong wan zu che jin di ge de ju che ba dong bo zhu bo ge zhe do ba
1: zhi zhi
0: de di le se ku ri su to dong su lo to jim jo ane par na lo le se ku ri to dong su lo to mo jim jo sa zhi xin da lo to jim jo gar do
1: lo
0: di sang gong ko ba ko ba do zha ba che li ya che jin di ge chang ga ra ba shi gong zu chang ga de je 20 da chang ga de je zhu go gi ri ba 주슈 창가대제 주고디 칼로디 대해서 과임에 따그러와 이게 대제 아니 다정 먼저 그제 뒤로 먼저 가서 봐 총계 샬 그제 노블 그제 이게 정한조 단다 알아주 짐주 토담 주가 되게야 사모요레 사모체 콘주 지작 쇼리 기제 이걸 원연링 같이 이제 원연링 같다 님들 지자나 우리 지자디 난 주체 지자나베 규림 나로리아 nindri ki karsan nyenjo ki lenek tsembe dindri ti je ding bar gege gege che che langa gani ya rani ya tita nan ju che chunghe rani ke ko chunghe che che bar gege gege rwa nindri ki bar gege gege dili ya jendri che ure hako chunghe rani tita che chunghe rani dugi che mo chobo hako huyube
1: 오즈발
0: 라디 코아페주 치고레 두고디 랑가 길림가 레사 가정조 칠레가니 기 치고로 봐
1: 오즈발
0: 기 지정아 하고 중간조 오연링가 소도 초스기도나 하고디아레 하고제 두부 오고도나 아는가조 두고디 두고 라기 유야야 강약은 지 치고도 임돌이 직조체저 롭정 직조 마케니 감노 두고디 칼로디게 롭정 한데 스테고도 이게 파르티브제 컨데스체제 캡타 치고도 가제 니제 담블레 파르티브제 캡타체니 디니브체요레 된자간에 토덤 근데 지금 유메 된자간에 익사부터 지금 유메 레종원과 그때 지금 유메 봐 이제 근데 보고 유메다 처음죠 근데 도대체 이 나 지단전 뒤쪽이 조금 말해 내 견아 드린 얘 견아는 조금 말했을 거 위에 아임 조금 말했을 때 미신다 저기 대 토덤 지님도 응아죠 뭐죠 가르래 사수 제제 응아 주고 오고 있는데 아 시기시기 되게 되게 나로나 수샤요 봐 디인도 디게 또 지주제 네네 이 차산이 디겔이야 가르스는 아주 코란조 퇴사 냄규 토면에 남도스 얘는 보들라 당지기 쇼샤기 권다기 디 당쟁하다 유고 민무글레로 어디 주부 퇴조스 얘는 아니 아주 민가 권달스 얘는 딱 말아서 냄규 통부동아 주버사 디게 통을 가셔 달랑가 감로 직간다 좀 미쳐디 그래 소리야 때까지 되기도 와 어제 아 디사자 퇴라서 디겔이야
1: 진미지
0: 팀징 그 토덤디네
1: 슈크치네
0: 유지사 슈크치즈 마세네네 데니베 야마레
1: 오즈발
0: 롭스 게브제 잠버제 담이네 원스 제 치베면도 테토아마 달 롭스 가지 칼로와 롭스 먼 게브제 남게 예제 된게 가레스도 롭스 따 부중하네 제 롭스 주 침베 롭스 제야로
1: 오즈발
0: 가 롭주네 롭스 따 요레 룸디 투린 룸디 롭스 침네 세딘데스 롭스 따 요레 라토 가바네 롭스 따니 시라 세다 디인디 디게 토네 이니 인지 미지 익사 나고 야레샤스
1: 세다
0: 디인디 디 토담 디이나 가르스네 주어 어마셔 가르스네 땅 아주 주베 디나르 대쟁 아주 마저 그 뎁디제 대위나 게디케나 메바 아니케나 짐줄레스 통제 최소 졸라 담든데 이나 미리저 말에 델리아 덴주고 바스 차단 요 말에 델리아 칼로베 칼로베 가르스네 자기 디제질레 메잠 두고 디제 뉴제 가가가 소비케야 제 디지그 여바
1: 시실
0: 나 소비케 두고 동안 도스 마치 방아 도사미 도스 세르다 땡고요 내주레 가지
1: 시발
0: 고요 내주레 다 야가타니는 허진허리 봐. 다 이내래 침다.
1: 퉁금해 봐.
0: 퉁금해서 든데리. 노트북 든데리. 봐. 허진허리 뿌이딩허 봐.
1: 뭐
0: 허파서 차디어다. 봐. 야는 침내 못해봐네. 침다 배진 퉁거 유사한데. 차디어. 저단 침다 못해. 기라미게 이제 비기 침다 못해 주고 가려. 주기치스디 기라 주기치스디 비기 개주비네. 디케라레 진디요레
1: 오시
0: 아니 네줄 해디 야 진주년도보다 진디라 탁주 야고 치러 아미리라면 줄 랩제 아니 디두카고 차디요레
1: 오시바
0: 제자 디 지조 된자리야 네가 예신도로 봐 네가 예신도 키랑게 네줄 하나 델이야 카고 여보다 딜리아 긴저 라야 카고 싶지 예슈 계란 그 하고 그거 계란 그 디날이야 주이디 갈이야 또 제제 자제 지침이나 아 계란래 긴저 여보든 저래 제단 뒤도 아주 직감로 주고 지고 멤버와 주지 주고 멤버 아주 큰 Totan Tsimbe Tigaliya Tita Dinala Tintari Kyugi Re Tintanaliya Apadu Legung Rwa Manazu Legung Tige Ta Tegzu Yagu Yore Tigege Tos Chontu Tso Tintagal Tige Matela Tintar Lepsunga Cheche Ngaranzu Ta Tintri Totan Ruga Tigege Shioli Legung Legung Naliya Tita Shioli Kyeche Tos Matero Kinanabe Dinale Sungro Nas Lepi Ina Rwa Manzu Tita Di Legung Nalo Le Kyesha Yu Manzu Tita Di Sishu na lo le kyesha yu, ruba, nganzo chitati na, labde na lo le kyesha yu, nganzo chitati, oyo linga na le kyesha yu, digu na lo le kyesha yu, ta nganzo chitlegcha chesha yu, ani tigzo ma kiwi na, ani so to deo re, ruba, a nganzo ka, rengui ma se na, a nganzo kaku shivu cha deo re, a kaku cha deo jugo nezu di na, nganzo takcho chi togu mendo, mingal mirin chegu mendo sa, ani nganzo don leo che de nye, ndi chokdo yore ta nganzo,
1: nga
0: tu tebe le na nganzo de, ndi mungu yu ruba,
1: lo,
0: ali su su bge nying chi che, nganzo tu tebe na, wangbu gyun chegu bakwa ke, chepji lamu laga na chu ogu yore ba,
1: chomil
0: tibu do, ramu chi zula kham, lamu tibu do ogu yore, ka chiga yuk shu nying cha di wangbu gyun chegu sa, chi pokdong lango ma deo che, piki de che, piki ya tando go omu, chi piki go omu nga yin lam na, Kwaamu chuzi nita yukshu lo lo mo nying jarish tu sante. Di a tagbu duwa ta.
1: Si si si.
0: Ta tab shaawar tab nami gigri wami.
1: Si si.
0: Raba. Maranzu tab re, ani gigri. Ani gena ta gie cha diyo, ani kagu shubu cha diyo re. Chazan di gindri di yina, todam tsimpa jibo ki legun jingi ki la kiya ki nizu ma re.
1: Lons.
0: Maranzu jimju di yini nga tuy deba na, tuymu ki jibar es, tuymu ki jikzu re, tuymu ki denja re, tuymu ki todam re, se sha yu.
1: Lons.
0: Chazan di yindu di toli ya. Sama yi su naro naas.
1: Lons gilang toche chi.
0: Ani tuju gibe lo zang daga shayi yi.
1: Lons lo toche na gilang.
0: Ani yegu shu na
1: wo. Ani nganzu ting di jimju teche siwe li cengi nang tuin di na shu samtaga shakwa kisu. Ani nganzu li cena shu nangi gi sempu podan cha zhuo lingge liya nying tabu ne toche na shu yi. Ani nganzu jime li cena yang gya jie yung lingge shu din jago la.
4: Zhu shu lingpo mang na yang.
3: Din jia zhu shu zawa yi.
4: Ngazu. Shunglam to Kori nyo chele gedi midongwa tang, Kori shen chi zhulam misongwa, Chara tongni Kori midongwa, Kori tonggab sim miyongwa jie che gyuni, Khe gang shindu chenpushi.
3: Tugyo ngan chu, jimju jik sui le songzi shui ne, zhulam din jia tang, yerab ju sang la di ne, zhulam xia tong yongwa che gyu gye lin che di, din jia tang dian bie zhu shu Kori yu ji, tu mong to dui gui.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슈 딱다지
1: 변종 롱친 인티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디 진수
2: 변종 롱친 인티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 냥다디 진수
3: Sembablingye Gungamsa Dilini Penta Chukbe Tse Sumta Jinda Dunbe Tse Jukdun Risa Basanji
4: Tengdi Lechen Nang Shugyo Nang Tuan Zou Ni Zhongkui Penjong Ki Himalaya Gorwe Geji Nyamle Lingdi Gop Ngaba Ningchi Gwazubta Barme Sinzin Shueba Nani Nye Ta Nibali Trezo Khan Wome Trebun Shunba Rubi Kumali Geyong Sichui Ki Zhu Shunba Wang Guang Chien Ta Pueyrang Yongchong Dengwi Ki Shuji Wang Junzhen Jie Ki Guzhu Zegui To Sisi Zhun Nangwe Gwar Ta
3: Lingdi La Shukin Gwanzhu Nangbe Nyamle Nyamchu Naotan, Kongbi Ki Tunji Nyamdu Zhubdi, Kuekong Tunjur Kongbi Yungkura, Gushu Saba Chinbi Goro.
4: Zhongkui Penjong Ki Himalaya Gorwe Geji Nyamle Lingdi Gop Ngabe Gosu Gungchi Shanbi Gor.
3: Rangyong Chong Sichung Sanjur Chungle Khanki, Nga Chungen Go Yagwa Zhu Shibi Chudun Zowe Moji Sanju Jemcha Chundu Tengge Ba Chonin. Nyuyu Pige Dungju Tie Tobi, Chamdu Chumze, Ngozhu Chebi Gor Soyin.
4: Shamla Le Chengki Nangtun Shibzhi Nam, Serona.
3: Digale Gungne Nesu Bise, Jeje Jukdu Ni, Zhongkui Penjong Ki Himalaya Gorwe Geji Nyamle Lingdi Gop Ngaba Ningzhi Gozubashi. Barme Sinzin Shunba Nanyi Nyeye Tang, Nebale Chuzo Khan Wome Chupin Shunba, Rubi Kumali Namni Guzu Zegur Shubo Mase, Shizi Kyang Zhunangshi. Kenyong Sichui Ki Zhu Shunba Wang Guang Chen Tang, Pei Rangyong Chong Dengwi Ki Shuji Wang Junzheng Namni Ki Guzu Zegur Tua, Shizi Zhunangshi. Wang Guang Chen Ki, Gopdi Lingdi Chokbara Zhosem Kupi Zhishi Dili Shubo Tangzha. Zhongkui Penjong Ki Himalaya Gorwe Geji Nyamle Lingdi Nye Chun. Chua Ka Ki, Kuryu Chujong Tang, Zhongzhi Peke, Xibe Tadwi So Tepung Nang, Biri Nyamle Khoda Nang Wara, Yurse Chumzhi Topyu. Gopdi Lingdi To, Mutu, Midan Rengchung Kam Shidu Nyamle Che Di, Peke Nyamle Ki Chumzhi Nyamchu Che Bi Diwe Dusi Gyunsin Che Yu Tang. Zhongzhi Peke La Gudi Dani, Zidu Dianbi Kimchi Zubzun Che Bi, Turab Ki Chudun Zor Mini, Himalaya Gyu Ki Yegu Ha Ki, Lakdang Bongzhen Chene, Zhenzui La Kade Zhogu Tang, Zepi Kimshi Songwe, Tuomong Ki Chusim, Kangli Ngunpar Che Yu Chi Songbashi. Wang Guang Chen Ki, Himalaya Gyu Ki Sekui Kha Wara Rizhu Zhewa Tang, Rinne Zhezong Yin La, Liangwang Jikdun Che Yinbe, Sui Yun Ki Zazhuo Zhewa Semu Yu, Zhongkui Kimzi Zetun Tang, Shidun Nyamne, Tuomong Jurchu Che Ki Siju Tang, Kwayang Ki Duxi Gyunjong Che Di, Kuekong Chibke Gekab Kha Wara Pige Ki Kukam Nyamchu Che Ne, Tiamoto, Chuzi Towi Jengam Kuryu Songchung Chewa Tang, Buda Kongbi Yungkyuro Gede Tongdu Yu, Chepsi Di Penchun Yichi Chishu Chiru Tonggu Qin, Turim Zhongwa La Xiongnyu Gyawa Tang, Sishung Tang Sidang, Sanne Suwa Kawara Biri Dingsip Che Gyuwa Tang, Liangwang Jikdun Ki Tunchar Mingne, Sekyu Shidi Deni Yongwe Mengshi Denbu Tinggu, Tiongwa Nyamle La Xiongnyu Gyawa Qin, Mengshi Zhegu Nyamdu Nyamchi La Xiongnyu Gyawdi, Lakdang Bongchi Ki, Himalaya Penchun Nyamle Kuyu Zogyong Che Khara, Sekyu Chadye Kongbi Yongwe Tosa Shikdu Gu. Mangsim Jikyun Yungkyuro Gede Tonggu Xin, Himalaya Gyu Ki Sekyu Kha Ki Miri Wara Zazhuo Biri Chebi Suyun Sengbu Junzin Chene. Tumoto, Chawa Chodi Chedi, Kimzan Chimu Shikdu Batang. Sekyu Wara Zazhuo Biri Chebi Mangdu Dendu Tonggu, Penzun Shodi Tamsip Che Gu Xin, Kole Chogu Xi Tunju Khoda Chedi, Tangzan Ta Zidu Denbi Gyundu Ki Genkam Chomshik Nimchun Chene. Sekyu ki jinkam chujung mala tuyuku changdu tonggiba jiki nianzu nangshi. Wang Guang Chen ki, Dilu ni, Zhongguo Kongzhen Dang u nini lo jada zhumi nga kowe tuyutang. Pyo la xiwe jingzhu dang ni lo dunju tuan nga kowe tuyutang yi. Lo dunju tuan nga yi nang, Zhongguo Kongzhen Dang ki kenzang dianbi uchi wa. Pyo ki cha sha ka la, chua yong ni yar duyantang, lu ju reng xin ki chumzhi toyuba tiye to ni. Xi Jinping ki tuyurab sabi, Zhongguo Kejiu dianbi jizu ringlu ki gongba tang. Lak Dun Tu, Xi Jinping ki jengkam xiebe gongbe dobji guishu tang, Lak Lin ki dubshu kangli ngun yu. Tian ki penchong di ni, ngawe goyi tang, dingzui dianbe goni. Zablin yegab kha ki gongchun tiwe mawa, kangchun sadu pipkiru gosu shuxin yu. Gabdi lingdi kugab su zi ni, kyabung kha na nyamle dingsab che di. Tumo to, midan rengchung kham xi du nyamle tupkiru gode donwa tang. Tangzang tang zidu dianbe zablin nyamchun che di. ཁྱི ཕན་ཅུང་ནི ཀྲུང་གོ ཐན་ཚམ ཁི མི་རི སགུ ཁེཅིན ཤི ཐང རྒྱལ་ཁབ ཀྱི ཀྱང ཁམ དེ ཅ སུང ཅེ ཁེཅིན ཤི ཀྱི ལོ དུན ཞི ཅིན ཕིང ཁི སོ ཤིན ནང ཝེ དང ཀྲུང དབྱང ཀྱི ཕ ཡི ལེ དུན ལ ཚེ དུ ཐོང ཅིན ནང ཡེ ཐོན དེ ཕར སུང ཐོ ཕ ཡི ལེ དུན ཐི དང དང རྒྱལ་ཁབ ཀྱི ལེ དུན ཅེ ཡོང ཆོ ཤ ནེ སམ ཅི ཐང ཆར གུ གུ དེ ཅེ དང ནང གི ཡོ ལ ཅི རྒྱ སུ ཅི ཞི ཅིན ཕིང ཁི ཕན ཅུང ལ དེན ལིན ཐང ཕ ཡི ཀྱང ཁམ ཐན ཚམ དོ ཅི ཅེ ཀྱི དུན ཅི ཤི དེན གི ཁ སེ ནང ཡོ བ ཐང
5: 第二部分是电影的表演者去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的表演者的电影
3: 中国平常期天数前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더 소비사들 건강 송종 제지 등교 내부 체내 계급 사장 오전 제도 교회 체규 허다 배워탕 체리다 퇴배 권에 소리다 청진 오전 제도 교회 리시 라다 체배 표기 남 대회 오탕 리주 대회 탕와 그리고 대회 제와 제 총리 나시 점린 토하기 그리고 뷰제 약수기 서구 체시기 랑종기 퇴공 배주 야구 체내 정조의 태용 피계 동교로 끝에 동교 유법당 퇴내 퇴기 뉴슈 삼아 계승 허다 제도 사다 퇴내 피계 동탕 계급기 뉴주 장면 대시 조준 체규로 끝에 당대 피계 최 송교탕 송교최 피계 단위 건강 리신 정조의 태용 탕 사두 믹스의 체주 대비 뷰다 공비 동외 런부 식상유 망조의 대사 체로 단위 건강 라 대니 멍추 런부 자제 동교 미마 대월 진비 피계 기 공부 전통 체내 건강 송교탕 망초 법법용 체규니 송제 체디 健康 태기 망편 리시 라다 숙진 체내 健康 시베 조경 체규티 망편 기 망초 대절 교 체와탕 미리카 기 망초 최 톰난탕 기나 대자 인나와 제 퇴도 동거 고이 과연 지주 견종 체토 쾌공 기 냠레 니제 용교로 성능 자교 규지 넘치 뷰제 토비 냠준 체와타

0: 공기 링이 지슈식 인신 산에 되게 내신 왁된탕 링을 송급탕 배주라 통진체디 예급기 낮에 독심 내슈 지링 족들 레툰라 군디 땜부당니 롱동키 루주댐베 개바 야토키 시베 균진치기위라 예급링비에 존에 링을 송급 챔바타 랑경종링비에 예지링루기 롭수 뚜시식 인베 내닝주디 시지 댐베 인고 맥투키 루주 균진체네 사르치 닝도 민양바라 제탕 지신유
1: 도지 고조사 살바 시초데 강말 종케 링내 유골케 차젠 종 중준케 미체라 균퇴미네 대와직 탕 큐니게 링내 유골 류스규데라 덴데 균진타 폐제 피게제게 레튼숨 레과좀네 사투 리균라 순슈게바타 총세 피게라 나르웨 딩츠데바 망조게 초와 대신게바제 용어체주 인시 사괴바 대단시에도
0: 고주토 퓨중 링네 균진치 폐제 순수 서바제 시크베 시즈 총기레 캉마르 종키 켄데 링네 유고로 퉁궁 옥든 둥섭 체네 맹추 튼레 톱셔 땅웨 고르디리
1: 싱글링게 샴르 모투 고제토 사투 투구 참롱 렘보로 오연낭 짐바 시크베 라정종 시즈게 오윤 타 로고 총게 믹세 롭제 롭든 투리 푸부치링게 고 모저 쇼이
0: 소가 총기레 믹세 롭세 롭타라 균투 항상 괴베 레지 미자 닌다라 로마라 따종타 레네 덴송 치겐 체뉴메 랑용종 시트지 오연타 소가 총기레 믹세 롭테 롭든 주린 푸푸치링키 대가라 깨자 메바라 로줄 학잔 비부나유 제디 더 공기 왕부 균젠키 로마 창마라 따도 십자 제바타 겐트쟁주 체급 공기 믹세 롭세 치도 깨자 쉐바타 믹세 투구로 대외 레베 중규로 전리 후르다 제유 로디다린 콩키 지심니 추주링 모르데네 믹세기 초고처로 살롱 야구 용어라 프로그램 체유
1: 콘서 창마 예 초고지 예 콩서 심딩네 닌지기기도 대외 뉴쇼 유교 콩서 롭종라 중재 토바타 중교 야구 용어 친대도 제 로미아 골링급 퍼부치링키 학삼 수명아 대달 제도
0: 롭터 교급 장신 제직비 룹디 토강키 장의수 무진 챔부타 롭종 챔부 야르게 챔부제티 롭소 자르 유바티니 민남 심크 테바시규 푸푸치링 기밍난 까자티다니 초구 테다 차롱기 춘추 응어마인 콩츠이 테잠 교구 시기메라 야르게 장 테잠 교구 용기메 원장 닌다라 야르게 용리 후르다 지기유
1: 푸푸치링 기 심나 믹세 롭소니 까지 치슈기 자샤지인라 초기 대슈기 자샤지경이 지단키 롭소타 민다와 믹세 롭소 칠레기 롭티 네바 괴바 마세 제심타 응규 링부 테웨 양괴 초보체 심캄 윤도 치와타 랑가 랑스 네바 셴베 치선네 루림 파티 롬닐 치바타 충선네 경고타 사마사웨 팔 기겐키 차와 창마 심굴타 튜타 나바 근도 따도 제괴베 롭첸 트지 따도 류심니가 탕체기 예매 원장 미창매 통답 발송토 레네 댄송타 레라보 르동 댄네 진용미
0: 푸부치링키 롭테기 겐창매 국매낭 따두 자라니 예바디 치리탕 쇼부리 지바라 샘소탕 귀자 동급 치리 때와타 믹주탕 오동 지급 쇼부주주 제 사괴바주 법착배 자주 대달레 헤미베 지심춘바마세 믹세기 초구창매 지두라 냉기릉비 송경 제방준
1: 로즈지 팀키 미나 소종 체베 쇼르토 푸부치링키 통다 발솜토 로메 듀람타 레와 셈나 장예 지루니도 니니로 롭체 로마주 로아수도 와타 로아수 육동주 란조 믹세 롭스 딩딩 레리 락제 롭자 교트메 원장 로마도웨 톰람 믹세 임베 왕키 로마 테다키 페이지 게린 숨키 시주 롱소 주답 체웨 롬니르 럼보 과긴 체예
0: 롭종라 준두 치웨 추구테다 강에치 내수 체르급 푸부치링 샘제 쳔볼랑 테르딘 콩키 제유 디젠 카투 쥐티 지두탄 지두 양양 체네 갑조르 톱다 푸르다 체다라 로마츠로 겐린 숨키 톱자라네 콩졸로 데뷔 사제셴라 롭타라 조투뷰
1: 튼다 티레 콩라 사투 믹세 치베 롭종 넘보르 터동 퇴뇌게 강에 망보 예바 용설 서무 종예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교인들부터는 단도 치상 시베스노 공케이나 조경바 만제유 랭크랑 아 투남야 람초요 메빈디 수인스티나사 타제나 수이 디제는 그런 게 있는 괜찮 노블하게 다남베 유론 충충 시베스노 세디나 지구 수인스티나사라 디제이나 성로창 화자 님츠린 시타 데비 시타 디제이나 난자 라즈 시베스노 아 제프후 시타 슈린화 시베스노 지칭커 시타 장보 올로 시베스노 망타지게 있네 금디 참적 고비 인사 더 재나?

다웨 웬당키 캡스 탐지엘라 신장 파피기 나와게 쿠심키 체모 진짜기 다웨 쿨김 토강기 크이수 레모싱 다웨투 티츠키 니치르 르데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기 쿨캉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슈비 비리빈드 남바당 점니 사조 칼라 유베 베게 룬디 생겔 힌게 구감자 만남초 사투 오서 담규 집이 리산 제월 가르치 말레 제조교 슈키 벤주이 드링기 뜨제 디나 벤조 창도 종결 구루 종주 튜민 튜엘라 때네 저유 만족이 초이 차긴 리지 제비 거기 담니 저부 동기인데 현재체 생시 유부죠 벤조 창도 종결 크룹추 구루 종주 만족이 세그 되선라 남서 로와 도빈 중도 침바마세 장신 제지비 지구 지제다 로제티 안담라 투구창위 최대한 차버서 차라 차자 존준나 예배 먼저 주어 더지 준디 삼비 뱅유다 외배 뱅유 필게 로신 유발이 첨도 존주 거룹주 구루 존주 뱅주 용구 조니 열근 뛴지 매월 서규 유배 모제다 샤몬델레 소비 딘시다 유구르 자샤 임바리 구루 존주 투미 텐라라 딘 러유 먼저기 초이 차진 리지 제발 존재 간다 토유 담세나
3: 다음마다 만다리건 저도들 판나사다 오트리 딘저다 로 레리리리가 레로 땅은 세트는 시게데 동소산제
4: 대한도 기도 그리시소 어 대서스다
3: 한고 캄바 캄바라는 다 동세 다지지 레카테 레카로 큐 어 어디 테시스를 해야 돼 달라는 거길 당신마다이나 야테 공원다 경보소 야고 근데 공원을 자세히 거 근데 던지리 때문에 마세 단지 선도로 다 망소 다지라 칼리 쳔보리 데 로레리 레리 키노 데 사트트 조조 땅에게 배 마세 때문에 치자책 테니 담을해는 걸 거지. 어,
4: 봐.
3: 다 되게 레이 먹을 게 다 되지 않아서 되지 그래 같은 데 데리러 오실래.
4: 들.
3: 오. 다리 때 레이 돼. 딱가 공학 갈 자 되게 되네. 거세 되게 되네. 공학 되게 단서 오시. 되네 샤. 오. 맛 배가 타야 돼. 대신 돈 벌어 오시야 봐. 동제 시야. 다. 레 가인데. 어 되게 좋아하지. 공학 나 다데 도지 제 메리크 파체코 난 초카. 최신아. 진짜 칼 돈 먹을 더 먹으면 돼. 난 레 파우레 사우레 오트네 카르레 파우니 카르레 시아그리 되게 샤마나 되네 선도 사 대공이 어 미세케 공하다 신자로 그리지 소리들 호
4: 바바바
3: 되네 되네 되게 샤만 되네 되게 선도 르 되게 이렇게 인가다 머리 다 땅 다 생근해 줘마
4: 아 야무 땅 이제 가고 조치도 가래 니만 인심지 땅으로 와 또 지주 신 땅으로 와 장난다시다 다 디셔도 같이 되게 요마르베
3: 요마야 어 다 들리려 요마 다 고 가사간이 진짜 밥 머리를 봐. 제사 제 야무 담을 해도.
4: 그래. 야무 담을 해도.
3: 야무 담을 해도 야무 담을 해 와티.
4: 아니 신백이 찍어 뺀주 유보사야 저라. 도저히 믿을 가르친데 그래.
3: 먼저 그 용바사야 땅에게 쫓혀 생각을 저래.
4: 심지르베.
3: 어 생각. 된 뭐 담을 막 고운 저 마다 쟁에게 그룹 트랭크니 향근으로. 드네 저거 진짜 짓던 때라다 뭐 버티티 버티지 좀 저래 다인가 자라고. 我
4: 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在
3: 다고로 주 안데기 야마면서 어 생각 따면 먹게 배는 못들마 너와도 야마 어 다데 야마 찍고 데고 제 아기 독에 가서 가 다저다도 제제 다테니 세세세메세데 바제제도 몬체사데 오 데카 배를 아보가 배를
4: 아보가 배를 어 예예 아니지 다 존치 용이 아 그룹 남아도 좀도 쉽쳇치데
3: 야 야다 제도 다 되길 치사체 제조글 어 동세 다지 지글리스 또 그때 란 되게 딱 딱스가 아가자 다 빠지 동쪽 빨아 사마마즈제 레지멜이 아가들이 제르지오리 근데 되게는 좀 더 아이디 이거 어 리칼리 데고 다 아가간 샤데기라 리데기다 오지 되게 되게는데 좀 당하고 있다 거기 좀 더 들려라 이게 자체 조금 좀 데모담 리 데모담 당가 말이나 어 사 롱고리 사도롱고리 데 소생지와 도롱고리 되네 사도 니 다세 포크멜 있잖아 니세 더더 다 당호르나테 리데모르 히다호 어떻게 오 가데라 여르고야 오 어떻게 다지 자조마 길리갈리 여라 데데힐이나나 다 베체 보다모 데게 메세 뭐더라 찬동다 나오기만 다 아게 종전 나오기만 다 시조레리도 데치지사 돌레 달레 데게 베 메세트로 데게 추살리살레 깨리살메 제자노로 잡지 데 저보데힐이나 동다보레 이다호 아 나온 가서서 뒤레레 저기 사디티 가서서 그제 데트 저부터 간정 단단하게 야무트라모 시기월 때 대기는 아가 제 대기인데 따따호 독타막 롱 아콘디나 때 간살이사티 칼 소생지 초고
4: 아라
3: 어 때로 고긴 좀라데 그나 더데모로 리티오 어때리
4: 너만인 소생제다 미니모 좀 모르지
3: 소자 어 때리 리토
4: 리자데 라와세샤
3: 라 따따호 카저 대기 시기월 때 제자체에 따 데모타모 때 온라인나 자고위나 대기 제자체 때 로위나 저때 데 통치 때나 빛디나 이래야 당게서 때도 만날 게 때 통치 조실래 아
4: 통치가 이거 직접 진행해
3: 어 때때 쳤다는 다 이제 그게 종소 놓는다 다 어 쳤다 그 강아 여마 근지
4: 여마래
3: 어 근지 온다리 약간 다리 아 때 쳤다는 거라 때는 것도 거 뒤레레레 칸 거라 된도 소리면서 제 그듯이 제가 뜻을 안 듯이 아다 빠다시 돌려 아 때 야무타모
4: 쳤다
3: 되는 원래
4: 스터디네 반응 지금 제로 민노스 나와 간데서 추가로 와 주시면
3: 저 고자라 레이트 요리 주간을 해요 그랬네 되는 되는 롱요 공학할 때요 딱 구독할
4: 단 문화 저도 감 지에 내가 저 동양 단 트레이딩
3: 요다 어 내가 말했는데 졸린 때네 틀리 퍼센트 로그 그래서 나는 타이아나 공통 다제 파제요 제 타래.
4: 출린 가져야 돼.
3: 어 출린. 아,
4: 나제 미지 있었지 출린이야 저도로
3: 쇼래. 어, 어때?
4: 저기 레스.
3: 아, 다음 때 거살이 둘이 다 다음 거살이 저기 때 공학하는 때 잘 롤링 그래. 다 다음 때 그때 그냥 아티 공학할 때 공학할 다 저가를 해 저로 투제사던 그래 저 때 진짜 이 카티. 다 공한 출린 줄이.
4: 아, 알아. 추다가 유도 숙침침으로
3: 오 당하게 동서 땡터네 당하게 사야노 동서 제월레 다 땡었던 날 땡아 때여 상 제조 그 당하게 도지 공도 때 여기게 도선 여기 또 작가 그때는 그
4: 여러가
3: 레드 여러가 여러고
4: 알아
3: 때 되게 진짜 지가 소리 다 되게 단지 진짜 근세 이 잠벨린다리 약간 영어만들이 어떤 일이라리 들리는 있어 되게 더 그 동서 니 당은 진짜 제가
4: 알아
3: 어떤 일이 더
4: 나발하게 쓰면 들어와 어 존재 강배 약고
3: 오
4: 난가 약고
3: 오
4: 도와 지 거리니 도스 약고 짱마
3: 다인죠
4: 그러봐 한 미주니 로스기
3: 오
4: 단자 트레딩 가나
3: 오 단자 단자 트레딩 가는 이제 도 그때 뭐 다데모 레다모 때문에 다 종속 되기는 되니 신실레레 그놈라 되니 아 되게 지가 말이다 신실하라 되니 종다 때려리죠 三米嘛了哦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了三米嘛 yamutam do demutam hoteliche riore te tongchelina ta chete de che jogur de dolan to sulina te ta pa che chungun sani pade sal aga go ta kal ta na ta un ga dong chi gi che sa che lo ti nga un de aga kal lu sa ho to ta ngma ta na sa kal lo go na lu lo ma go
4: si war war
3: ta ta un ga a de go se no so ta aga re de te kal kan lo Demodam, that demodam, Yamotam did. Gengo Tantila Tini, who chasing two, my soul, he had a low chair, chair, tone, tone, what the deal he does today. Oh, Lord, ah, then Zamaka, da, Tawi, Tanji, Zilin, Agi, Tanjila, Yat, Dadu, and Tadola, the Lord Alan Yatia, says on the Toki Hoshi. The game Tanaki Tonking, the teachers at the moment they see, and Tendida, yes, and the room was the same as Jacka. Tene, Rong Yang gave Gordon Mari, Karuchi, Gordon Mari, they and the Ta kasa kal chen yon la te mreng ngati nga dog no la sa adi che ho jere chindi da kola de ho ke te ro ma te se ka sa no te ko do
4: an se la ta chi ti ji ge cho cho ji bu
3: o
4: zo na de ti yon ya de ju a si ji san bi ge
3: ji o ta si ji san bu ka de re ho ma se te si ji san bu te ka de min te te le ti ka na un to
4: war war war
3: u ji ma re ho
4: war war war
3: ngo ma te se nga sa no te to sa no te ku ngo ji se se ma ro ngo te re sa li ki ngo ji se ma te ri cha do ho
4: war war war
3: Mama,
4: Taji Zidu de Bishangron says, Tadiji Benjo, so to go track your money, but Taji, Matutis, Sambi Bay, the Mavi Bay,
3: what is it?
4: Taji, Sambi Bay, you tell, and cannot say Chick Tonson, you don't get it.
3: Sambi Bay, there are some Bay, and you don't get Patadram, Sambi Bay, and teachers at your tongue of it also no Chetzo Grita, Mansolina, da Chetzo Grinching, Jana. अगे चासी थोनी ना चदन जसा चगता रों चोल के ता रों डर छाया ना तंबो चोटा खल दे ले तिने निबा खल चोटा खल दे संबा खल ति जब सुजी का गे तेरे ति खले तिने तेगे चासी सम बाय अगे जसा चगतन चोंद लोजों जिले ना ता मा तो थाजे लो संदो जडाया मुजो तिने से कोन जो ओ थाजे ली संदो जडाया मु मु जे जो ते दे मा

0: Oh, tene sama tene bilo kita cesa tene lingi tehi gumu ta loda tili tu tene nyot sali indo jita pai si jita tema tene nima cek ngon te loda gili tana nyot tara caha ndo sati tene rong leka le demu namo yamu namo te nyot tama nyi hekir leka le te lodi nyot chun chuma teki te tama nyi kira ho te teki la chakin jopo tamo ta yamu di dami
1: 또
0: 되게 담아 맞춰매 때때게 때게 담아 막 배지톤 내가 레이트게 있구나 대체 뭐 하던다지 어때는 이다 아게 가서 아보라 때게 배지티 세르 엄마 돈이다 콜로레로레 돈이다 내가 그게 취시하게 다 안 돈이 조그나 대대다 쳐져 그렇다 어 다시 반 영국 걸을 때네 대일아 돈이 망이도 제사자 자저 걸어 대게로 가보지 자금 애걸고 되게 막 마트는 만져서 들린다리 이제 대체 시작하는 당하게서 초시 들이겨래 초시 좀
1: 바로 굳이 송가
0: 와 됐다 다 너무 찍으려 오실래 아제 데리로는데 바제트 저저 레야선서 체인 토돌로 됐다서 고스 찍으려 오실래 다 템포트 이 템포야 뭐 맞지 산이디 대체 노 로레를 선정 갔다 오래
1: 아 됐다 마음 이제 댄스 찍차 되고
0: Tasong at all day, the digital partisan, the day partisan.
1: That's your pomadan, sir.
0: Oh, I wrong the Kunat San Solidim. They were wrong Pandro J. Olimarico. What did he say? They long ah, the long ah, they long ah,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1: no,
0: Mangi yati sa se song pa sa kichere dani dami kani thong na tong yo kiri jo te yati sotang ato tang ngon pa ya yo. Tene temi ta ngu ta teni gale ngay pa ga si le ni. Tui re re la ta yin chik tung jami nyay sa ka sa re ten. Ta sa sa re ten. Te re re te lo rung da ta ya na. Ta yin wa sa sa sa ta re de ki sa na. Tene ngang xa nung po ku te go. Mamelo to se tel payong tamo on dikita. Te chik te chinga taro si loja sare di te chang ka suji re te nari. De ne lomu ju. Re so to ka menti si shio.
1: Shin doji ya.
0: Menti si shio.
1: Ta dus ten te sha dwa chik penjo yin na ta. Sambi pen yin na kan tiga na ta yudo shuk chim chin de. Ta jev cha de. Pa la kira nga dus ten maung ba. Tile ya drobo rdu ke kide chik tuve.
0: やしだややろうけど、ロギのロギだ。やしとしだすけど、ゼロからいった。やせいたこちゃぞくれ。お、のせじぶんこれってね、そのひなりけってね、これのパスよかくんごちなばってね。あ、じゃかくちゃん。ちゃんとあんたもるだ。なるわ。だお。ちゃんとあんたも、お、ごじぞ。ちゃんとやもんち、そのちゃんとやもんち。大事な。で、ろひょくってね。お、ちさちゃくてね。ペジってロトにだ。ロトにだ。 で、ちゃんとやもじめちゃちゃくてにかさかん。ついなやいなね、コロナバイナてれちめてばいなってね。ペジチのとこのかもれだ。ああ、わわ。れてんかもん。ああ、わ。でね、パチだだたまんじゃくてにちゃやくの、ちゃちゃなてめでな。でね、お、てさだまたがそとけじてれ。ああ、わ。れごい。いやいやいや。ダメちょじてね、まひなせてまじりなんダメちょじにまれるちせさぞれだ。ちれどねだ。だってげたてもんりけてね。
1: 趁着就他我们也没人上啊他就要不点点的这毛病我因为有些用啊哦他就毛病就装着这些的对吧自动的不差哦这是我北京如果拿当铺的趁着的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趁着
2: 강정 시리 책유 디네 꾸니기 폐기 띵스베 징내러 롱추 치초나
3: 디네 꾸니기 폐기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2: 디가 종친앙키 징내 차지미너탕 직지케베 폐기 시리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베레 생이 강종 시리 집균
3: 강종 시리 집균
4: singe namcho gung khamsa thandalhinge ge sangu chukbe le chen dini phenjong lungthi nin thin le khu chicho le chen dine gi khangjo siri chepkin sibe le chen dri nga le chen di zumji tha chokin shikin chijun yi namlhinge na bi sibe di kho de we tho ne shubi yin na we thu ki be chi la kho gui ba tha tini phu yi ge tho ne phu gi su kyun ring ne so chu cha che di thu re min zhe we nang de chun we chi zhe di Simjian ki ruba ta, bagba, chamchan ta xingxun, durin ta zhong, kuiqin ta shubu soga dintu chibie, binyin le sir xieba ta. Nabi le, rintang xietum yeba yuegya, dor du ne, nabi le rintang ka sum yuba di, rinwu ki rintang di, zo, lu gyu ki rintung tian ne juba ti ta, ni ni, gyuze ki rintang di, nabi bisu ta, yisu, nasho ta, wusho, lhegu, Jiqie ta xie kip so gi kye ju tian ne ju yu. Sumne, nabi bi gyun xin du gwen ba ta, bar si min zhe we tian ne xim ju gi rin ta jie sum yin. Da kong le chen na, ni tu ren ni ne, ne nang gwen nabi kang ki gen jin xuan ba ge san pu bu la su, ne nang gwen nabi kang ki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n du qie de pu sim yin. Tian di le chen na, mu tu ne di guo ge nang tun me qie de cha zhi xu bie, ten gen ne xe nang yu bishu. Nenang gun nabi khan ni jilu nidong gami juchu lor uzu buta, tapar jangchi guzam kirin. Jogun gugube sungre bini zowar chebe, rimi gi sungre nam, ngarwe tapi ta gyunzin yongchi. Nangtun ribe guar zamayin bar, jucha rinne tata gi bini cudu ta, kangni gi bini nam nyarca zamtuma xa bar, pechu gi miyu zowar sungdi, tapar bini minyongwa si xerbe ta, yigda. Shuta, zumji bar jun qian ne, pyo gi rin ne le tuy ni jian ki, gya qi lopu bui jian ar, bui xin ba ta. To tong, ti wai mang wai lopu bui gui bu gong qi, nang se lop qin ta nyam le gi, bin yin cheng si qian tu gyu ne, rang du xin cha to ne, de di ngang da lo pe blin tu qi, bie jun cha xin yu. Xiang tu zu na lin ge cu ren ni ne, ne na nabi kang ki gen zin xun ba, ge san pu bu la su, ne na nabi kang ki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 me qi ta sen ro na.
5: Ano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nga 다 tindrē yīn yīn xiōla jīg nī yīmī nāla hācāng bē tā chīng tīn tā tī tīn bē tū yīn bē chā rūwa tī tā chīng bē tī yā jīg chī tā jīg nāng tū yīg chā lē tū lō bē chā kōrā chāng zē yīg chā lē tā bē chā kōrā chāng zē hācāng yōng yīg chā chā jīg tī tindrē mī xiō mē yā chā chā tā bē chā kōrā tā pē yōng lā nī mā chā nā xirā yōng yīg chā tā jī rā tū yō Tā bēgūn kōrā līng, sūsūsū, bēcā kōrē tā tī tōlī yādāng mēn rā rō xiu jīng bīla. Bēgūn sūsū tā bē tā ngā tā ngā tū rā bīnyīng sī yā kōrā kāntē tī kī tōsū ngā, jī ngā pchū ngā wū, kōng kī tī kā tā xūk chē rā jī kā tā jī kī bā rā jī lā, bīnyīng sūsū bē, jī kī tōng kūm jī ngā pchū ngā wū, pāntē bā rā rō tā, tī kōng kī tī kā chā tāng lā yā, bīnyīng sī jā pā mīng lū. Tā tī kī ngā lā yā, chāng zē tōlī, ā lā mū xūk chē rā tā chāng zē tōlī rōng kā sō chē, bīnyīng sūsū, bēgūn sūsū, tā jī kī nī tā bā xī mē tā. Tā kāxia pīnyīng yīmbā tūrā ngā pūlā yīndā pūlā yā hācāng bēhā yūpa tīndā wā rūpa tā jī bārūñi nā chē yā jī kūrā nye mā lē bēchā kūrā bē chūk chīmbā sūn tā hīngbā rūpa yā hīngbā bēhā yūtā wā tīndā yīndā bēgūn rā chīm tā kū pīnyīng rūpa tā bēgūn sūn tā kū chāng zē kūrā bē gōmbō gōmbō zā chīm 지도다 뒤직 라가는 배직 유가다 라가는 고별 라고 다 신다 자라 친구 부르지면 나도 그냥 야소야 하고 니마 텐데지 오르다 소다 텐데지 오르다 뒤 야소나 뒤 처부치더라도 다 빼자 이미는 직락이나 휴얼직락이나 러직로 좀바부 뒤 뒤는 희지 진이 뒤도 말디 가장 공 뒤고냐 비닝스 그대야 가르 코라 대야 제주도 직락 가르거든 만들어지 링우 현다 말어 링우 현다 다지 가르 만들어 소대 링우 차샤나 소대 링우 나도 알아 다지 구유스러 요래 직도 왔단가 요래 신다 규제 그랬다 나도 알아 도저바시 규제 코레 모두 다 되거나 아직 심주 체제 직 계절 뒤지면 요지 코 초 간소야 계절로 개대해서 휴휴요 말고 다 그 직 배차시는 규제 탄가로 직가를 차시하면 디리 뮤치다리 다 디리 뮤치주리 다 디리 뮤직 디토로 요지 휴직 접지면 돼야 뭐 다 빈이나 차시하는 안 담보 그런 건데 휴소다 니마 보여게 빈이 디간에 담보 그 빈이 다 뮤시 디간에 담보 보여 휴고 나가세 디간에 디 낙제 빈이 디간 지임 낙자디 낙자 옛날에 소대만 보도 걸 표현이 뭐 다티 낙자디 낙제 다 그래 소대라 그래 휴부 낙제 낙제 낙제 다 이르네 저 이르네 소르다 디 표지 이그라 간자셔나 익수대야 김주자도 와 아니 이 익수를 김주자야 디간에 뒤럽 디 빈이디 행배 뒤럽 디간이 휴구 소재 올라대 낙제 소재 올라대 디간에 이기치대 다 익수 근데 뒤고래 디간에 이기 익수 근데 집에 가면 디간에 타녀도 근데 배지 지고래 표지 지도 디나래야 다 동법 디가 타녀 배지 지 뒤인 거로 디마 좀 뒤인 줘서 디간에 뒤럽 디간에 등사 있는 거더라 등사 지도 그냥 계속 싸워 싫어 되냐도 디는 이제 뒤럽 소수 나라야 다 지 계속 싸워 되냐 타녀 싸워 되냐 바로 다 뒤럽 디간 타녀 싸워 가래 배지도 다 만들어 표현한 거 다들 자세는 다들 두문디 뭐 중국 등산은 들어 두문제 지규제 다 다들 두고로 뒤 뭐 중국나 별 다들 주다 나도 두고 다 저도 있는 뒤로 근데 지라 다들 주다 근데 주고 뒤 다들 가는 힘 주지야 다 니래 배저 코로나라 저 주제 또데 저 뒤 맞아 건데 맞아 건데 배저 뒤 뭘도 알아래 다 뒤가 뒤 속으로 주지도 거래 다 뒤가 내 배저 코로나 남도 배저 코로나 남도 뒤 맹 배저 진민하니 아니 맹 있다 뒤 여러분 다 그런 로규 배제는 로규 다 줄로 배제는 줄로 그리고 봐. 다 재미있는 재미 다 뒤 그런 뒤남도 뒤가 내가 어느 정도 뒤치려야 배우리는 다 제발 해서 자칭 거지 비닝스 때문에 다 그라 그냥 주문 시한다 말 그러고 체주 망고요 되고 다 뒤걸 그라 라 남도 조제라도 되면 조제도 막 뒤치도 비는 직 나도 다 농어 동장 그 매별고 다 자신적으로 희력 닝주서로 다 닝주도 차단 배제는 하셔로 다 뒤게 찍는 찍는 막 뒤치야요 되고 직 등산자거든 자 배자 빼면 코라를 하시한 직 대시하시는 뒤로 주어 중에 나리 다들 직 답이 여기 직 바꾸 이제 대제 팀하시 미시한 라티 제야 그거 용어로 다티 조직 바르 뒤직 야 버튼 제 용어는 장매 제 용어는 직 매비 하시한 쪽 우리 뉴스 신내 휴시야 되겠나래 미럽래 미럽마 준비 제대로요 다티 제스로 제대로 하고
6: 아니 걔라 다 편전 없으시면 나비카 임비인 대야 프리 잔디 다티
5: 자치슈스네 안 뒤가나 지 지수 뭐지 도와 지도관 봐도 지도관에 직제도 나 향유다 연지 텐테만도도 연도 뭐지 등세 배제 디세는 그 가게 분비된 데도 진짜 부득 숨게 차듯이 다 뒤나라 양다 배 무엇으로 배근을 하기인데 보다 뒤 지금쇼 뒤무쇼 요새 말해서야 배제 제나 까먹기 숨붕지 까먹기 숨붕지 숨붕 호랑 가르자 그럼 잡아서 뒤셔 니마 배제 부위비니 그 부정관이 봐 배제 군나서 뒤브리는 힌다 참바 힌다도 공바 힌다게 되는데 제도 나게 공나도 싫어도 되나 해들 지게 되나 다디나 드리시 다디 남도 차례 이날이 배저 거래 좀 좁히 차례 이날이 아니야 배저 뒤가나 믹스에 가로서 공부를 연된 자도 전부 드려 드려서 유대와 드려 지도 선배 배저 지글 배저 뒤 코라야 다 남도 차례 제 날이 코라 정대 차례 그 공부인데 안 뒤가나 개바도 남겨지 저도 있는 디니노라 겐히로 성불하고 나서 대피지 보나서 젠드는 가장 공부 익숙도 되나네 미세자고 배제도도 배 지단 디미효 요소 말해 사람들이 디렉서 먼저 일단 뒤로 제 특직 지도관 경화로 원래 건리 휴대지도 다 디노라 히자치 힘든 공부다 자기가 좀 구배나 생기 다 디

0: 하나 빙바 힙점 맞지 차장고로 저기 있어요. 디 가나야 달로 달이 와는데 메로가 이와 요거 나도 된다. 디리디리 저기 있어서 오지 때 괜히 뜻이지 달로 도서 소야 그러지. 나 먼저 잠들 그러지. 표현 안 불러 먼저 봐도 되지. 단다 공주를 낙제지 얼마. 대장 로라 친구들이 정시장 소재에 낙제. 나 중국 코리아 나라에 방탄문이 버렸어. 다디 콘도 데모스를 내 가지고 만들 들 미 니도 좀 들 뚝뚝 배치지 지마 지금 만들 때 가라를 남겨 두 버치지
1: 럽죠
0: 너무 럽죠지 콘도 들 내가 지 아도 남내 와로 내가 잘지
1: 어
0: 안 들에 미 어 미싱 아직 봐 뒤쳐도 비네 양도 라라 벼라래 지 라세미는 싸워지 돼 만두 나비 칸데 디 변도 요래 지 용어야 변도 요래 야 뒤 기록 가르지 소용 제 직제 용어는 그러서는서 돌아지 뒤종이나 아니 만들어지 배우나 현진들이야 그래서 지금 뜨는 산요 근데 그냥 라제 싸워지 지 남 싸워지 더는 싸워지 지경 살아서
1: 걔한테 마원량나 준다고 칸기다 제시스네 자 이제 가르지나
0: 또 마원 봐도 제가 좀 뭐지 공부 제시하는 달로 제시된 거 같잖아 감옥에 미기도 지 송부 배송이 담아 줘라 디타 차장 조수로 차장 차지 달로 진짜 되면은 무엇을 할 텐데 지하래.
1: 편집
0: 막 필요한 게. 무엇을 할 텐데 지하지. 다 뒤가나야. 먼저 버둔차 잘 뭐라 차지하기는 이 혐악군조 연락 송분배 너로 줄 뒤지.
1: 난
0: 그걸로 잡아요. 그걸로 휴누배. 그걸로 휴누배 송분배 뒤에지. 다 제발 그 뒤에 송분배 저 남아가 송분 뒤향 좀 그 주듯이. 뒤에로 다 동백배 업 주듯이. 버둔차 다 뒤상 서로 다 마음배 뒤상 뒤나래. 버둔샤를 대그듯이 안지 정시장 소야는 비닝 지 카두라나 카두 그거라 말게 이제 정시장 소야를 드네지 진짜 좀 변하려야 지 단일의 계획 니마 숨 희듯이 디나리나 지 남설로도 치무가 비고 지 중국 미국 로지 베이징 로도 치무 아니 저장하기 로도 치무 아니 돈도 다른 미세도 뒤에다 중국 매수시에 연나서도 난지를 유말해라 규제로는 고난도 쉬워서 응아들어 변조로 그렇지 뭐 보장받을 힘 주고 안 지도가 힘 주고 힘다 다 지도가 힘 주고 차단 유배 가야 된다도 안지 공박하는 게 즉 잡지 않던 게 다지 캠보다 즉 진짜 차단 다 쓸모 때다 잡을 때 서로 다 만들 때 전 디니니가 즉 다와 제리 제아리 즉 삼무 제리 제아리 즉 이리네 다지 그걸 봐도 제리 제아리 가장 유뉴로 적어 교육을 이네 야스니가 투트이제 다 등산기 직 유노 더 힘이제 겨울에 유노 힘이요 대가 질러도 좀 가득이 300개 조 굉장히 기고 그래 지게기 다 교육을 내리다 대수를 했는데 진다가 굉장히 오래 도저히 좀 다 더 권변 나라 유대가 직 나중에 견디고 하러 와 도저히 도저히 로봇 체인 그래서 교육을 내지 로봇 체인도 콘도 삼로 개담 그래요 콘도 로봇 진다다 굉장히 오래 등이 봐도 직 들은 체인은 니가 편도 요지를 해서 다시 주균 그림에 뒤돌아는 고변을 야가오래. 지도 그림에다 직다 가르소로 등력 그림에 차시하는 라라나 야가오로. 직하고 직 제재분도 야구 휴지에 대해서 시도성. 나 등대인도 뒤 다로 다워둔 변화는 손을 대가라 또야. 등대 제재는 무유두제 맞이. 그보다 이렇게 직 대 니휴성 주지 버튼 제도야다. 아니 비닝디가 로다르 직 힘주고 제부. 로다바르 직 비닝 직을 제는 일 제는 힘주고 제부 등야야다. 아 힘주고 손도 또.
2: 시리기니슈 니네 차르

마지 담아치 도담아 담가 하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오저 루라치 도담아 마지 담아치 도담아 바자 달라치 야리 레네 자지 세네요 니리 레네 주지 동네요 빵쇼데 마르키 예 겸네요 헤라 두시 라스 띠네요 야 아토마도 라스 야고 지스샤

나위 기리스이 보게 토뉴시기 니기 이왕 랩두 구바치 니기 군도 쳔나 기리스이 타단 하모남니 나르신 살라 슈디 기구당 조린 치신휴 니기 삼류 롱기 셰야 강도양 나르신 니기 뮤쿠 치슈 슈세 살라 추바 뷔시휴 기리스이 세주 난기 하모다 바오다 사지 미치당 제바르 내랑 균아 채와 마세 가신양 채무 네기 창마를 텐자 제바 양마인데 미디야다 이아센 니 독줍당 등암 치차다 쳬바 대다 네기 수득체 대양 셰예 강내 지구 기신 든치칠 표양 균초 기니 머십바신 도게 이마제 제바다르 균초 기 대다 랭의 망부 텐자 제도 주지 신의 체주 낭둔 지인 네기 고대네 마추라 대대 네기 이니 다대 파두양 태솜기 갸레 탈마송 중럽치모 이리 아다 시바티 라치 네기 나위 기리시티 사유장나 지기 네기 테르기 중기 마좀 말라기 공네 중테르 균아 하장치라 나위 기리시 다저직비 슝라 장지 네기 집토 메바라 나위 기르시 좀기 렌체 노르피 랑시에 제고 잠바인 키키 심당 랍치 년 좀기 공바직도 튠세나 티다 인이감 나위 기르시 예게 강기 땡네 지바식 인종 지바 현다 지양 메그 교 민용와 시키 샤비 함기 뼈부 20당 제주다 띠네 년아베 랍친기 잠추다 교학시에다 만비 코나치 텐주 공기 딘튼 뜻디티라 고알륜나 가와라 년좀 리쁘시글라 시도아탕 용주 제발 대이 책된 장마 세신 그튼 메라 대다기 타녀당 죄바 졸당기 생이양 세도 그튼 메 내기 기긴 치무 티남기 중럽 치무 일이 아다 시베 능니 목든 제베 윤데니 내리 치치 망와 유바 내기 신나야 티라 네기 착도 미치라 미신 네레 장신 총월양 네기 낭조 지김이 콩남 서비안 시체 네군라 토고미나야 중럽치모 나와 뿜된 티라 콩남기 양인 용를 지점 뉴미 송규장 마치라 텐자식 네랑라양 슈주 메바니 아장 주메시 헌데 네기 중럽치모 일이 아다 시바 라네 모차르 치살 립투 네기 남시 팡나샤라 데니 네기 소외 콜캬 충중네 달신 타메베 주주 레강 남바르 쵸디 몸이 숨지니엘라 테부르 팍베 냠나 이라샤라 이나이다 시바티 일이 아달리 중시 시엠바유루 텔라양 네랑 하장 가부유 네기 첸지 당 책주일라 마딘바르 중럽 침부 텔라 네 소수 고아 륜답 지둡 제바 마세 네랑 가슈 인비 류카시에 이규르 제바인 페르젤기 미나 렉티 치뉴라 항상 그경 콩기 묵실레 튠비에 흠이 가주 독당기 담두 진워 끄니 일리자베 튜럽수 튠비에 생레기 급바 따투낭 은디 일리 아다 시베 난기 사당 미니 박비 수태양랑다 룰린 가접치 페르젤기 뉴질레 튠베 미나촌니 도카마루르괴베 아블루시 꾸니엘라 다스르 포바신 싱싱 잠베 제베 기초바다 호마르기 뉴질레 튠베 미나니 니웨와기 총시 튜베 이용 슈니 자로 룽기 괴바당자 베티키 난도 파츠 푸팅 시규테 뇌네 뜻디부식인데 게르시 바규 제바네 일이 아다 시베 발라 tuyu nin chikyang kurkime. Wende, nye ki ngwe ne xena, lam teyang nyam kawa shikni zawa nine mayinde. Minnam ki zanpyu dingla kurwa ting kashe gorcha du. Nye ran tatung da zui ki xiongdang, cek zui ki lam yen tu kyanne, par zu zhuang, jikrung tungnir zui ne ache utu ngangla lupada. Tungni teye mingda gyuglin shi sirxing. Tene, lopche qinga, 시자 종두 치외 로마 대남라 카데 제치 주비 동의식시 년제기 남시베 베딥티자와 라지

생연남초 남불행기의 내고인점 체면 루양 시베 내친 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지는 쇼기 내센디 키기니 명예 투세 투베 루와 유일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 내친 디센의 니로 쇼로

교인들부터는 단두 치상 시비스는 공개인 조금만 만제 유진크랑 투남양 남초용매빈디 수인스티나사 터제나 수인 디지는 그런 게인 괜찮은 노블하게 다남베 유롱충충 시비스는 세디나 지구 수인스티나사라 디지는 성로창 화자 님츠린 시타 데이비 시타 디지는 난자 라즈 시비스도 제프푸 시타 슈린화 시비스도 지칭커 시타 장보 올로 시비스는 망타지게 있네 금디 참적고 인사 더 재나?

0: 我们不是七年所习近平两个期间新闻问你我们是中国问你孟措了我们国国康熙中国人我们是昆虚团土国国体共国不是第二列期我们是两个户大级别卡丘营习中不是市民重三九州南站组织错别当支部书记杨希林期九州南站体组织期间新闻前年重密地盖内部问起我们是 民望重启的九度戏母体团结起不谈重民望错了母体三地亚国训练第三谈增着帮密年不是所贴盟错给森虽然三不懂他盟错给国阔了森西七八光南了对内月不年对内亚国帕拉基军都胡大当我局重民托索谈基础了七十多个月习俗不是接给书记习近平去
1: 不久过年重启了三季了估计冬季年重启了停车间组军去腾新七十开启银边民望重启了九度戏可用年朗林打落他忙给国国三多他忙了特区之外忙了偏债托米三多节求给军用结巴重启了三季给列团卡丁色他十三个中年重民忙做起托索他基础了地错了些三米七八的七十冬季西那座那行
0: 我觉什么让我提母体不要过年重启的所有了估计动画靠住三段这不是上海重启的黄埔区域艺术级徐慧礼仪列级我觉吉克书记他定居都是他得是给公团朗达丁色起不他杨塔别谁用接着到我母体租不他朗林当年
1: 孟尊团群体团群开启迅速自我谈孟了第九军具体三共结计持续所思话第二归宁不久了归了归地中间东军运行与破不谈丢不谈丢康谈丢年特区老大七八丢康年不说谈恰桑丢归所接特秋对起批纪念秋永期苦了有不才秋对起历史东军运行送不是
0: 上海重建了对抗脱单区给九站选拔冷月阴气我们是阿巴奇松图习近平去九站三里边中国开球电影制作人物的公法组织图七八谈杨塔别西共接着到宋年孟措给卡苏古杜谈甘乃七万森哲七万如果七万这个团大男开球迅速九八谈托邦马拉托基普色别对抗宁波九个国际九段话
2: 重庆南区重组九个国际九条联团也不主办人不忙为普通对抗国军马拉调整动画当初期第六九九来内战九九丁色的动画节前年十三三级谈普遍九九了第一年蒙索给托普座谈基础了第一次的节军团啊七十多个习俗又不是第六五年被被内区习近平给解释中路国联网西北北岸被哈萨斯坦给维持了冲突的最重要人 哈萨斯坦给解释阿斯塔纳入工作是不是？早就估准去，习近平给解释中路国联网西北北岸边，可用他马拉丁边过年。习近平给第六十三边中国开学电边几所人路的公别重置三十寸把的签约边，给其几所年中国南边停留进来决论七八趟，停留中国的西多头把了若人切记，王炸电边落地级扩团签约。中国他哈萨斯坦人停留进给南边多给南卓引行。
1: 也跟你比，主席习近平给松总开进铁的新年，解释中路给人民币的顶色级别的。中国谈哈萨斯坦给两万集团初步足够的官地动机，对年开进电别，文件能源。第二个苦难比外难处，解释习近平总理李强给持续注重人工压住，毕竟民望所感寂寞了。中国了，你对社畜率怎么没特别人力促进了熊猫些？聊天怎么能玩撇撇？看不着乌秀伦请红马奈谈，怎么闹事？
0: 李强去中国他看不着你，挑毛头，狂飙着身边，容得散步一边，军民给遭着电源。主席习近平去，明日为狂，中国人怎么能玩皮鞭？主席洪森谈，节奏难念，习近平开心，让他忍不住远。他听古县吴秀伦请他通知前年，他去直接拉俺们兄弟交流营。中国去，偷偷跑松土，看不着玩给着我提。 他国亲自去，我们都内部不想念，看不着教堂落点居民啊，平时夹不着他，听这热烈他们十七年，就这三边就能滚去，中国他看不着，两万九天做不足够了，准备台湾毛头够了，估计冬天雨，急送不是。李强去，中国去看不着教堂念头，多吉帕拉们处处去念来他，所来空皮拍看他，伢这拍看组织所，顶色盘顶地用玩估计当年。 孟西只顾他牛从女个十二八米特人女曾经编教所开空给年里丁子的东地域中国传奇都不受点别中国开列体外漫画看不起来马就起把了狗狗了加表求救人创意部罗素塔人类研究所米九零年年里来凶流给你给孟西偏最许多他在西所的动画他据从朝托建筑他罗真考虑改变你所给种子面板训练给后你表明慢给地下来给连体我也不奇怪讨论来说给今年不省心期行另加面板体怎么能给变作了普渡七三体育中国他可不止冷却天作了凶流给你给后你不推梦给这边送给他冷淡之年就梦牛从指挥他给及长下长点了送给机会是送不是红马那一看不知他中国牌最近咋做什么预警中国人看不知略去学习可用去特聚容的他超不略透音看不知教育落点革命啊中国自己早点来最速难不学语中国教他托人牌给中国走得动他鸟酸他马脚孟西组织女个三八偏随直推米就人类所开光期比这年来了古地动画朝托建给他路程可虑脚板东地动位底下沉浸年来了凶流脚板中马肉烈丁色动画节期年中一部就这三遍就能滚起两王就听做过组板推我们从这条毛头表了古地动队与及松不是吴正龙解门了修理不是
2: 第二个过年陪伴年岁中国东西推门左边的这地强国的亚龙威西杂作三十年外陪伴中国中央七岁局的军队委员兼用四岁局主席王沪宁给最居住人彭阳图强国的亚年岁党中央七岁局的军队委员给对文员天康给文员长宣布能源康给总理朴泰成的领土中国党强国的亚杂作年里给若日轻易接把相的龙主角两个国的话陈思修为年龄从头的修补马赛西济宋南月王沪宁给龙出去人一空中国党强国的也估计把给热皮中国党强国的也早着年龄给肉类轻易接把了明大规模体也和你为明码给特别早着三天都通知且不是他接着给孟西黑金定语龙出去人一人却你不轻易给广东军军接把他偏嘴夹脚的他吞着肉类蹦蹦年龄给别的接接的且不是他偏嘴一起接在军队电动当我他别的年龄推动军军接把特别肉类年薪七十多动画这个童年中国党强国的也这位米勒尼米勒帕给杂作他两万集团诉讼肉类这个开局温塞退步了塞这抗力解决中国教育强国的亚教党领土积极出席习近平他积极出席金正恩娃的兄弟习近平已经落到了团队也不前年中国党强国的也杂作年龄给肉类经济接把相连罗主角人的国的话推摩托陈述十个学的国格不协的随军上不台的别动了他中国党强国的也指望孔比周围卡叫孔都抗力去把的机会别的他偏最接起的心把定色不当年也个名为名满意第一他杂作军队昂色不动过退了不及跟着文把的接把他老党这年色归他怎么能给习的电力了军队东归习送又不是朴泰成给强国的亚谈中国杂作年龄给肉类轻易接把相连龙出去两个送人强国的亚谈中国指挥谈也个米被基础领路抢下恐怖用话的官地修建动画而且抢下了给习的电令谈底下松江界抢起立即开心票据第二案最陈水起过十遍案表题轻易给特区给推你开心谈强国的亚谈中国杂作以孙秀清部抗力文化的解决强国的亚教以积极出击金正恩谈积极出击习近平娃的兄弟习近开心了这种虚脱轻易给共同母体特别动画谈基础人物电话的级别强国的亚谈中国这话了军线没把的凶人讲念强国的亚谈中国杂作给刘萨巴推摩托总队于继送游戏提人强国的亚教以中国谈强国的亚娃的给杂作了丢了表别比中央三车队前游戏王东峰结果的修语中国谈强国的亚教你被迷你给咱们结果的修游戏
3: 那么确定给养的你的那种对的批准给保障你的那种谈到听见你生性不定的中央龙地的工作给听他们给生有的娘炸的解释
2: 第二个五年百分之一人学给在居住人百分之一的行了 이런 훈훈 규기 부사 중기토 바르게게자 팅니차 요버시 산에 되게 시슝키 티니 어리마키 자주견리 중화식 인배군지 제유 이런 기 아파스 조가 송니 닌팅아 삼기급수 통통 바르게게자 팅마차규 제주주님 어리 중앙 먹지부이 어리 셔규기 투수 치투 추수니 바라 어리마키 이런라 공무 초 뛰마르 시에베 리고 사베 동디 당리에 이런 게 막튼 돕쇼 나르베 냠신토 당 유부시 어디 포장 가르베 종이 기닌 티리 이런 총 냥아르시 어디 탄 지도 지신 유부탄 접지 어디 발라 최취직라 최참 용리 지신 유지 당 공기 통통 어디 이런라 동디 당외 견제디 이런라 지 유부탄 이런 게 어디 탄 이런 게 삼시 지도리 갭게 도송 유지 주도 지급 레군지 서괴 바르 제도 중으로 어리마키 세 주주님 이랜기 산내 망보로 동대 당리에 민망부식라 심해 수유부시 이랜 친지부 이세 주주님 배배 세다시기낭 어리니뒤 이랜토 랑배 망튼 동대 접탄 진배 제외 차주디다 냠지 계속기 전진타 계지지침기 시세자툰리에 갸비도 송화타 먹초기 낭니사 유배 문지 체유지구도 이랜기 치리뷰 진서배 닌티리 이랜 착세 돕쇼기 튼수 유배 내주 강루식라 카대쪽배 처리제심 이런 이슬람 지도인 계급 라미베 진주 자주 강시 인수 대손 부잔 매바타 대개 고네 렌자 타직도 제주 인시 대유
0: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이스라엘 년주르 키 츠 주초니 이스라엘 중앙 먹지부 이 먹지 부르티기 계지 롱토 장네 가샤 규키 주주 초레 기오게 사코 이스라엘 마키 춘신 오도 내유 지주부시 이스라엘 마키 토토 가샤 타삼 키니 잠토 디자 쿠이
2: 시쇼니키
4: 추추디지키 만추 추주 렘바르치
5: 차도 구비 지주이 모티 신세 렘바르치
4: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 리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4: 서초 강시키 유키 미난 경워치
5: 미리카키 경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조안에서 제기
6: 어 봐라 나 로이도
7: 어지 후 로할리베 어지 다 보라 모두 봐 로직스 친수베 눈에 나살아 초보 중어자
6: 지금
7: 시부 차도가 제자 따로 대주도 후 대두다 밥에 차지 일루야 차지 또 알부라
6: 로로 봐라
7: 어 아니 디그 제닝에 보란 가슈 지하게 박자 먹을 디직스
6: 로로로 봐라
7: 어 안들 되다 보다 대쉬셔라 땅에 칼라디 수여서 대쉬다 칼라디 직사다
6: 로로 봐라 이거 축지지런 거나 내 럽다 쳐야 점지지슈
7: 저시 알하살레소 아니 성이 토요
8: 보란 남산쇼 아
7: 내가
6: 추수 직랑기 계절에 죽지 구나 봐.
7: 야요. 단원 보라 딜링이라 직지.
6: 라라요.
7: 교긴 가긴에 너무 좋아. 감사. 하나 더고 표유의 레브인도 더고 가랑 좀 흘레 제제. 추수 직제 직까지 해제 돼도. 보. 다디 가래 대돈 세야데 참아송에. 다디 바바다 냐부 직도 좀 지켜져라 시에직 제 대금에 아.
6: 로로 봐라. 대인에 야 트지세야. 차디세야 제무 좋아래. 디지야지 축스지는 구나 까만 십주 예매지 계절에
7: 자주사 제모도 진데 용자 지고 부 과바다 계제 디지시에 되나 용민도게
6: 로로발라 축스 축스지는
9: 부 어제다 초주주대 체가자 신도 다 대쇼시 계시 초스 대시